아들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르익었어요. 어쩌면 우리 기도에도 채워져야 할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응답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아직 애타는 여섯 번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면, 나만처럼 전혀 변화 없는 여섯 번째 요단강 아니라면, 찰듯 말듯한 간당간당한 항아리를 보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 바퀴째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성벽을 봤습니다. 나아만도 요단강에 여섯 번 몸을 담글 때까지 자신의 몸에서 어떤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결과를 확인하거든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그래 그대로지?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이 한 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에게 맡겨진 항아리를 아귀까지 열심히 채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은 또 방법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것을 꼭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나중에 주님 어떤 응답을 주셔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깊어지게 되는 것. 어쩌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싸우는 주 들으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3님 한 말씀 또 7220님도 예 귀한 목사님의 말씀 어제 들으시고 또 받은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7978님 7238님 1806님 5216님 또 8765님 0118님 9986님은 정말 긴 묵상 나눔 보내주셨고요. 1667님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역전의 나됨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조금만 더 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무더위 속에서도 나라사랑축제 그리고 찬송과 필사 콘서트 등으로 복된 사역을 한 광주국동방송을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세 달에도 모든 것의 기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뜰 아니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귀한 마음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찬송과 필사 콘서트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들 모습에 평범한 아이들인데요.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빚어주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어린이 합창단 찬양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00님, 9992님 반갑습니다. 4295님도 우리의 삶을 늘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2042님, 1302님 오셨습니다. 8918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마무리 잘하고 9월도 주님의 선하심 가득한 날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귀한 마음 주셨어요. 기다림 속에 그 한 발자국과 그 부르짖음 이 작고 여린 자녀를 함께하고픈 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8월도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월광교회 송남종 집사님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916님 8918님 또 1135님 반갑습니다. 3856님 힘든 시절을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 내일이 80번째 생일이네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6481님 3781님도 오셨고 그리고 8968님도 오셨어요. 지난 목요일 저녁 송정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찬송가 콘서트 교회에 두 분을 모시고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각 순서 어린이 합창단 찬양 또 잘생긴 오영훈 PD의 멋진 진행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강의와 필사 또 옹기장이의 은혜 가득한 찬양까지 와 너무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극동방송 행사에 참석해서 아직까지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찬송가 콘서트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죠. 광주 극동방송에서 실시하는 행사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튼 찬송가 콘서트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89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찬송가 필사 콘서트는 지금까지 선교 역사 중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찬송가의 원본을 볼 수 있었다니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죠. 네, 오늘의 한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시고요. 0292님, 5576님, 1096님, 7504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청년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떴다. 오늘은 청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리스타트 광주 원데이 다니엘 기도팀과 함께할 텐데요.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떴다.
1: 청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리스타트 광주.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오늘 정말 귀한 분들 오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남수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측 북구 용봉동에 위치해 있는 주부장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딱히 별명이 있지는 않지만 굳이 붙인다면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 불려지는 직함이 섬김인데요. 이게 저에게는 딱 어울린 직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3: 광주 지역 섬김으로 벌써 여러 해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인기도 없고 서운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근데 여기 비밀이 있거든요.
0: 네.
3: 남을 섬기고 섬기는 그 모습과 하나님 기적이 있더라고요.
0: 할렐루야.
3: 감사합니다.
0: 네. 박남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 자매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한서영이라고 합니다.
0: 네.
4: 저는 이번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0: 오.
4: 리스타트 광주에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5: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서영 자매님에 이어서 제가 자기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서영 자매님과 함께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박찬유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진행을 함께 도와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행사에 잘 집중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0: 똑 부러져요. 자, 그리고
6: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교회 담임 목사로 강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제가 지은 별명인데요. 열정맨입니다. 김승원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6: 아,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0: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자, 그리고
7: 저는 광주 북구 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누리 소망교회를 섬기는 목사 황인준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섬김이 박남수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7: 감사합니다.
0: 순종의 목사님이세요. 황인준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요.
8: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용공동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한 무진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발할 때 신, 운동할 때 운, 탁구할 때 탁, 신운탁 목사입니다.
0: 오.
8: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이름만 하면 자꾸 심씨로 불러서 네, 그래서 이름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목소리가 너무 멋지신데요?
8: 감사합니다.
0: 예, 얼굴도 멋지시다는 거 굳이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요.
9: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5년 성탄절부터 수원지구에 있는 빛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임장순입니다. 우리 빛과사랑교회는 화순도석교회 또 오치동 서산교회 시대를 지나서 수안동에 2009년부터 빛과사랑교회 시대를 열고 4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리종기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 2대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은 장군입니다.
0: 장군이요? 무슨 장군이십니까?
9: 제가 키가 180이고 굉장히 예. 건장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에 또 장자가 들어가니까
0: 네. 네,
9: 장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군이라고 때로는 불리겠습니다.
0: 임장군. 네. 네. 임장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왜 이분들이 모이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0: 네, 이번에 열리게 되는 리스타트 광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죠? 네, 박남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단일 기도회를 섬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열리게 되는 청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리스타트 광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금년 2026년은 다른 해와 다르게 광주에서는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단일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 중심으로만 참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지역 청년들, 기독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광주 지역 청년을 사랑하는 기관인 광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 우리 대표장이신 김수호 목사님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또 우리 전대 우리 기도 학생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다시 시작, 재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광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더 활기차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 오. 네, 우리 지역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미션. 오늘 그 현장의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광주의 귀한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먼저 광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 대표십니다. 김승환 목사님 오셨으니까요. 학복협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고 잠깐 소개도 해주시고요. 목사님.
2: 네. 저희 그 광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지역교회 청년 대학부의 활성화와 또 캠퍼스 그 학원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와 또 학생 선교단체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거점 지역에 모든 협의회를 만들고 연합사역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저희 단체에는 학원 및 사회 변동과 그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 복음화 전략의 연구와 개발 또 훈련을 위한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0: 네, 그 광주 학복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광주 우리 학원 복음화 협의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리스타트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진작이 있어야 됐는데 네. 조금 늦었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0: 아니요. 네.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네. 자, 다음 전남대학교 기독학생회 연합회 전기연회 회장입니다. 한서영 자매.
3: 네.
0: 네. 마음껏 소개도 해주시고 자랑도 해주시겠어요?
3: 네, 저희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는요 전남대 캠퍼스 내에 여러 선교단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선교단체들이 하나 되어서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번 리스타트 광주 모임을 통해서 평소에 부족했던 연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주 지역 청년도 하나 되어 함께 소망을 나누고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박찬유 형제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형제님이 보실 때 청년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기연.
4: 전기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연 안에 임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서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합을 새롭게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전기연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전기연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찬유 형제님은 혹시 부모님이 목회자이신가요?
4: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는 아니시고 그저 평신도로 이제 교회에서 조금 사역하시고 함께 네. 교회 다니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0: 왜 교회 안에서 잘한 티가 나죠, 목사님들? 어디 교회 섬기고 있습니까?
4: 제가 본

0: 작가가 경기도 쪽에 있는 이제 화정 성광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전 이렇게 광주 땅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0: 그래. 아 제가 예? 학교를 여기저기 고민하다가 이제 또 학교 제가 가고 싶은 과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또 전남대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가 응용식물학과라고 식물과 생명과학 쪽에 좀 관련된 학과인데

0: 목사님, 우리 단일 기도의 분위기 정말 전국에서 최고죠, 광주.
1: 그렇습니다. 네, 어느 지역보다 가장 뛰어난 우리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광주 지역 단일 기도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일 기도회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뭐 이 자리에 나와서 단일 기도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소개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이번 광주에서 실시하는 원데이 단일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지역 원데이 단일 기도회란 이 땅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연합 기도회로 광주 지역 단일 기도회에 참여 교회들이 모여서 참된 연합을 이루고 2026년 단일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일일 부흥의 시간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입니다.
0: 네, 이번 단일 기도회에 또 새롭게 영입된 교회가 있으니 바로 무진교회와 빛과 사랑교회입니다. 신운탁 목사님.
2: 네.
0: 네. 목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모여있는 그리고 모여서 회의하는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2: 너무 좋습니다.
0: 예.
2: 처음에 제가 참석할 때도 네. 사실은 섬김이 박남수 목사님의 추천으로 하게 됐어요.
0: 네.
2: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이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0: 네.
2: 그리고 모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모든 모이는 목사님들 또 모이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모일 때마다 너무 가슴에 감동과 뭉클함이 너무 많습니다.
0: 얼굴에 진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임장군님.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임장수 목사님은 어떠세요?
3: 네, 이번에 저희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희가 조찬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0: 그러세요?
3: 예, 그때 모임마다 너무 뜨겁고 그리고 함께함이 참 소중하고 귀하구나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리스타트 광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광주 학원복음화협의회,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광주 다니엘기도회가 연합해서 청년들을 섬깁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미 있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기도회에서 대한민국 최초 지역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이 청년 세대를 위한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를 열게 됐는데 이 모임을 기획한 분 누굽니까?
4: 누가 기획했다기보다는요.
0: 네.
4: 정말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일기도 있잖아요.
0: 네.
4: 그때 강사로 나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년에는 이분을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 젊은 우리 세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로 말하면 허리거든요. 그 이 허리가 무너지면 사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도 누가 기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섬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마 이 일을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현 시대에 하나님의 눈이 모든 이들에게 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의 주목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신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준비된 일정이지만 사실 은사별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0: 네.
4: 제가 군 생활을 군정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학생도 아닌데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함께 있죠 전부터. 그래서 이제 군생활은 사실은 젊은이들의 꽃이잖아요. 그 모교에서 청년활동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 중단하고 신학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연단의 기간이 또 7년 동안 있다가 그게 이제 시골 단독 목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우리 서림교회 청년부도 담임 담당했던 그런 목사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했던 마음속으로. 예.

0: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제가 단일 기도하면서 광주 지역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네. 역사하셔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예. 변함없는 청년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박남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네. 있는데요. 청년으로 현 시대를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또 현 시대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또 캠퍼스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서영 자매님 어떤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2: 저는 요즘 청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쁘지만 외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자격증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활기차고 바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외로운 삶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학업과 진로도 함께 준비하다 보니 캠퍼스 가운데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1: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청년들을 섬기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박찬유 형제.
3: 아, 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싶다는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예.
3: 좀 전에 서영 자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을 그저 단순히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됐습니다.
1: 네. 딱 부러져요 우리 형제님. 예,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는 캠퍼스 사역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해 오셨고 또 이번 토크 콘서트 연합 사역으로 콜링 받았을 때 김승원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4: 너무 기뻤고요.
1: 예.
4: 평소에 저희가 바라던 그런 소망이었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1: 할렐루야.
4: 또 특별히 우리 전남대 학생들을 비롯해서 광주에 있는 모든 대학의 캠퍼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1: 네.
4: 느끼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그래요. 강사 선정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오시죠? 박남수 목사님.
0: 예, 이번에는 특별하게 두 분을 저희들이 초대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청년들에게 맞는 컨셉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데 금년 초에 작년 다니엘 기도하면서도 그 감동이 왔었고 금년 초에도 우리 광주 지역의 지역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남대학교 출신이고 선배세요. 우리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전대에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 주신 강사분이 계세요. 그분은 다름 아닌 윤학렬 감독님이시라고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1: 네.
0: 그 영화의 감독이신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영화 내용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을 계기로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감독님께서 수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의 부흥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3년에 걸쳐서 카메라에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 이런 강사를 모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찬양팀으로 우미셸 목사님 이분 모셨습니다.
1: 네.
0: 참 기대되는 그런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1: 기대하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크 콘서트 원데이 기도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 일반인도 가도 돼요.

0: 냐 이런
1: 물론이죠.
0: 반응들이 예. 있을 것 같은데 황인주 목사님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금년 9월 1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예.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 각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을 세우고
3: 그렇습니다.
0: 또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네네. 그런 어른들 장년 세대가 네. 지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0: 응원이 있어야 될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특별한 기도회 토크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어떠세요? 서영 자매.
4: 아, 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리스타트 광주를 통해서 캠퍼스 안에서 부족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기회가 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0: 네.
4: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좀 있지만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연합되는 모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학렬 감독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신앙생활도 나누면서 캠퍼스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여기서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타트 광주로 육행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이 심사위원이신데 가장 마음에 드는 육행시의 주인공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가장 많이 받는 분을 장원으로 뽑습니다. 예, 과연 기도만 잘하는 분들인지 순발력까지 좋은 분들인지 한번 보시죠. 기호 1번으로 갑니다. 박남수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5: 네.
0: 같이 운 띄워주세요.
5: 네.
0: 네. 준비, 시작.
6: 리.
5: 리모컨으로 TV 채널만 바꾸지 마시고요.
6: 스.
5: 스스로 인생 채널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6: 타.
5: 타이밍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6: 트.
5: 트집 잡을 시간 없습니다. 이번 원데이 기도 콘서트 꼭 오시기 바랍니다.
6: 광.
5: 광주에서 청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6: 주.
5: 주님과 함께하면 늦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0: 역시 박남수 목사님. 기호 2번 김승원 목사님 약간 지금 예, 자신 없어하는 표정인데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6: 리.
7: 리더의 마음으로
6: 스.
7: 스타트하기에
6: 타.
7: 타임머신을 타고
6: 트.
7: 트로이 목마처럼 캠퍼스에 들어가
6: 광.
7: 광주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기에
6: 주.
7: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다니엘 기도회와 전남대학교 기도학생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0: 네, 우리 서영 자매님의 육행시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6: 리.
4: 리스타트 세상의 유혹 속에서
6: 스.
4: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6: 타.
4: 타오르는 믿음으로
6: 트.
4: 트라이 어게인
6: 광.
4: 광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캠퍼스와 광주를 함께 광주를 위해 기도하며
6: 주.
4: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여러분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가장 잘한 분의 번호 눌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호 4번 박찬유 형제로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6: 리.
8: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6: 스.
8: 스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한 이 세대지만
6: 타.
8: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
6: 트.
8: 트렌드에 흔들려도
6: 광.
8: 광야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더라도
6: 주.
8: 주님과 함께라면 리스타트 성공.
6: 우!
0: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육행시. 기호 5번 무진교의 신은탁 목사님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9: 네.
0: 눈에 빡 힘 한번 주시고 네. 운 띄워주세요. 시작.
6: 리.
10: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우리의 신앙과 삶.
6: 스.
10: 스트레스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힐링이 필요하다면
6: 타.
10: 타오르는 기도와 불꽃 앞에 모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6: 트.
10: 특별한 은혜가 준비된 이곳
6: 광.
10: 광야같이 메마른 일상을

0: 완전히 뒤바꿔줄
1: 주.
0: 주님의 원데이 스페셜 리스타트 광주로 함께 모입시다.
2: 오, 느낌 좋은데요. 네, 리모컨 돌려요. 세게 리스타트. 기도의 자리로 박남수 목사님 화이팅.
3: 아멘. 감사합니다.
2: 5522님 기호 1번 박남수 목사님 짱짱짱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8297님께서도 기호 1번. 아니 이거 웬일입니까?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기호 4번 최고십니다. 오, 박찬우 형제네요. 사랑했드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계속해서 육행시와 더불어서 많은 준비된 얘기가 있습니다.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

0: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합니다. 1부 시간이 끝나지 못했어요. 육행시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귀한 분들이 뭉쳤습니다. 학원 보구마 협의회 그리고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광주 다니엘 기도회가 뭉쳤어요. 리스타트 광주, 믿음의 청년들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이 박남수 목사님, 기호 2번이 김승원 목사님, 3번이 한세영 자매님, 한서영 자매님, 그리고 4번이 박찬유 형제님, 기호 5번 무진교의 신운탁 목사님, 그리고 기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호 6번인가요? 황인주 목사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예, 칼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라고 손짓은 하셨지만, 같이 우디워 주세요. 준비, 시작.
3: 리. 리브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4: 스.
3: 스스로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고요.
4: 타.
3: 타인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4: 트.
3: 트집 잡아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4: 광.
3: 광주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4: 주
3: 주님이시라고 광주 지역 대학 캠퍼스에 선포하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리스타트 광주 화이팅!
2: 목소리 톤 좋고 내용 좋고 황인준 목사님 기호 6번이셨어요. 임장순 목사님, 앞서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 형제들의 육행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5: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육행시를 통해서 살짝 귀는 죽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2: 그래도 자신 있습니까?
5: 그렇습니다. 오. 장군님.
2: 예, 장군님, 장군. 자,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리.
5: 리스타트 광주를 통하여
4: 스.
5: 스마트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청년들이
4: 타.
5: 타오르는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고 승리해
4: 트.
5: 트로피를 들고
4: 광.
5: 광주가 미양의 도시에서 성령의 빛을 선포하는 도시로 변화하며 기도할 때
4: 주.
5: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2: 역시 장군이십니다. 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세 들어갑니다. 박남수 목사님 기호 1번.
6: 네, 무엇이든지 다니엘 하면 박남수입니다.
2: 네, 기호 2번.
7: 저를 지지해 주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2: 기호 3번.
8: 기호 3번입니다.
2: 기호 4번.
9: 네, 저희 어려운 시대인데 이럴 때만큼 저희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니까 많이 많이 또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그리고 기호 5번.
10: 참여하는 것만 또 너무 감사한데요.
2: 예.
10: 한 표를 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 자, 그리고 기호 6번.
3: 네, 6번 황인준 목사입니다.
2: 네, 그리고 기호 7번.
11: 네, 7번은 럭키 7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찍어주세요.
2: 네, 8297님이 하나님께 진심인 우리 박남수 목사님요. 황인준 목사님이 최고십니다. 예. 기호 4번 들어오고 있고, 기호 3번. 예, 그리고 기호 1번. 예, 빨리 달려가고 싶다라고. 리스타트 광주 화이팅이요. 다니엘 기도의 멋진 목사님들과 젊은 대학생들과의 연합 너무 활기차고 좋은데요. 기대 만땅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불씨가 광주를 통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기저기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들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광주 전남대와 함께 청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광주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학원 보구마 협의회에서 이 광주 땅의 청년들을 섬겨왔습니다. 네, 황인주 목사님 최고십니다. 뭐

0: 안소영 자매 최고 짱짱짱. 응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과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신앙생활에 특별히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목사님.
1: 네.
0: 네, 목사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청년들과 함께 서 계십니까?
1: 네, 저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청년부 사역과 또한 농촌 목회, 또 교회 개척, 또 교회 합병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전남대학교 하순병원에서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고,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이, 또 이렇게 한 시간의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게 된, 청년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신학을 하고 청년대학부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2년 동안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에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강주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강주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학원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사랑하고 또 청년을 존경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목회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청년은 가능성이고 또 미래가 있고 또 앞으로 꿈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기로 인생 파도를 극복하면서 곳곳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궁금해요. 서영 자매님. 서영 자매님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이렇게 와 있는 건가요?
2: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기원을 섬기게 된 거는 제가 제 동아리에서 제 후배가 먼저 이 자리를 먼저

0: 맡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망 없이 들어왔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캠퍼스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땅에 이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참 전파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시죠?
0: 네, 맞습니다.
1: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콘서트에 대해서?
0: 콘서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유 형제,
2: 네.
1: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와 또 어떤 청년의 삶을 살고 싶은지 궁금해요.
2: 아, 네.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모태신앙 가정으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시절쯤에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면서 저도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무너져 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저를 잡아줬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 연락해 주시고 저를 잡아주셨던 저희 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1년쯤 뒤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번 수련회 그냥 뭐 친구들이랑 그냥 대충 놀다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집회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울고 그 시간을 만끽하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 정말 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형제님을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신앙의 가정 안에서 많은 기도의 그런 섬김으로 오늘의 형제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땅 살아보니 어때요? 이 광주는?
2: 광주요. 사실 처음에 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제 처음 보는 환경이고 처음 와보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지리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렇게 또 학교 안에서 함께 해줄 동역자들을 찾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면서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그래요. 임장순 목사님.
3: 네.
1: 네. 목사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오늘 푸릇푸릇한 두 청년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3: 네. 사실은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1: 예.
3: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신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잘 아는데 청년들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1: 예.
3: 예. 그래서 청년회에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회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사 이거 다 떼고 내가 청년의 생활을 좀 배우겠다. 그래서 한동안 청년회와 활동도 하고 네,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의 마음, 청년들의 생각,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청년 사역들 또 학생 사역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25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 사역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1: 예.
3: 예,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청년들과 씨름하고 그 청년들이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또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지금도 청년을 가슴에 담고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컥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월요일 이 시간이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네. 어제 주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을 향한

0: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순종이고 헌신이거든요. 네. 제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합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청년들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신운탁 목사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청년이셨어요 목사님은?
2: 사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어머님 강요에 의해서 주일날 끌려가는 청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대학 때 들어와서 어머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분 우리 대표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너무 귀한 분들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 가운데 이번 리스타트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의 불씨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씨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형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가 청년의 삶을 정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정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청년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부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아 목사님들 말씀에 우리 청년들 힘이 납니까?
3: 네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많이 나네요.
0: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요. 오늘 사랑의 드라는요 청년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리스타트 광주 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행사가 광주 땅에서 열리는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네. 황인준 목사님께서 초청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광주 지역 기독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청년,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청년, 꿈과 방향을 잃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원데이 다니엘 기도의 기도 콘서트들이 스타트 광주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무너진 영적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와 지역교회 청년들 그리고 전남대학교 기독학생들 그리고 광주 지역 여러 교회와 기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참여교회 청년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와 함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합특별시 광주와 전남을 깨우고 그 기도의 불이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도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도 콘서트를 스타트 광주에서 만납시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라고요?
4: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만나겠습니다.
0: 한 번 더?
4: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만납시다.

0: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전남대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이라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1: 물론입니다. 네,
0: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장년 세대가 우리 청년들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도 또 헌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조금 쑥스러운 시간 좀 가져볼게요. 함께 준비하다 보면 고맙다는 말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뭐 회의하고 또 여기저기 전화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정작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놓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 이 사람에게 할 말 있다.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감사와 축복의 마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목사님, 혹시... 네.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면
2: 우리 서영 자매 또 찬효 형제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전남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예. 전하고 싶어요.
0: 예.
3: 감사합니다.
0: 아, 쑥스러운가 봐요, 지금. 아, 그리고 네. 신운탁 목사님.
4: 네.
0: 목사님은 혹시 나 이 사람에게 할 말 있다.
4: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성기미 목사님께 사실은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소속이 같이 돼 있어서 광주 동로에 동시찰 같은 지역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뵐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24년 9월에 처음 무진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하면서부터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늘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늘 아껴주시지 않으세요.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다 그렇게 섬겨주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네. 섬김이 목사님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단체는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더 사랑한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0: 네.
4: 그리고 그 섬겨주시는 우리 섬김이 박남순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0: 눈빛 한번 맞춰주시죠.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굉장히 쑥스러우시는데요. 임정순 목사님.
5: 네.
0: 예. 네,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5: 저는 물론 우리 섬김이 목사님이나 우리 또 청년들도 너무 좋은데 사실 제 감정으로 말하면 우리 무진교회 신은탁 목사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0: 예.
5: 근데 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신은탁 목사님과 같이 들어왔어요.
0: 아, 동기시구나, 동기.
5: 네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빠지지 않으세요.
0: 네.
5: 모든 모임에. 예,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게 돼서 참 동지가 되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4: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0: 예.
4: 임장순 목사님이 새로 가입해 주셨는데 뵐 때마다 우리 장군님 뵈는 것처럼 너무 든든합니다.
0: 네, 그래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을 거예요.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박남수 목사님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시죠.
6: 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외에 더 이상 어떤 말에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오면서도 차 안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늘 단합하고 하나 된 마음 갖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정들 가운데 그 내막에는 늘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멈추고 싶고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역시 변함없이 계속 함께해 주신 그 부분들 특별히 우리 정기현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잠을 못 잤대요.
0: 아이고.
6: 긴장도 하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0: 네.
6: 더더군다나 또 학교와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0: 네.
6: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0: 맞아요.
6: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0: 예.
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승호 목사님 황인현 목사님 사실은 이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

0: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는 삶과 죽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견 결코 이 자리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기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주십시오. 또 우리 광주 교회들이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자매 오늘 너무 행복했죠?
2: 네.
1: 네. 찬우 형제도 행복했죠?
3: 네.
1: 네. 그래, 우리 청년들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사로 오시는 우미셀 목사님의 찬양이 흐르고 있네요. 구호 준비됐나요?
3: 네. 네.
1: 구호 준비 시작.
3: 다시 믿음으로 리스타트 광주.

네, 하나님의 열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4: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3: 선포된 말씀은
4: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 말씀이
4: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3: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찾을 것 같아요.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주요 뉴스가 무엇인가 검색하면서 아마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요, 잠시라도 나에게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30초 동안, 아니면 신호를 기다리는 1분 동안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뭐 카톡 프로필이라도 보면서 어떻게든 빈 시간을 메꾸려고 해요. 채우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백 공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지 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서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방인데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빈 공간이 없도록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돈되었어요? 산만하죠. 가운데 앉아있는 인물이 보이는데 뭔가 불안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공백 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비어있는 공간 혹은 어떤 침묵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쁜 일상에 찌들어 살아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제발 좀 차려주는 밥상 먹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나 혼자만 바쁘지 않으면 도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줘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요즘 대세는 비우는 건데 미니멀리즘인데 내가 현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라는데 비우라 하고 비우라는데 채우라 한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뭐를 쫓아가야 맞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비우고 있느냐? 채우기만 하는 삶은요, 질식이라고 하고요. 비우기만 하는 삶은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여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백이에요. 여백이 뭡니까? 공간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부러라고 하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확보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뇌과학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의식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의식 없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멍 때릴 때 우리 뇌도 함께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쉴 때 오히려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의식적인 활동을 멈출 때 마치 컴퓨터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기억들이, 정보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이것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쉼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설계하실 때 우리 뇌가 쉼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점점 더 고장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는 아무튼 손에 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자극을 받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겨서 웃을거리를 찾는 겁니다. 오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중에는 거룩한 여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거룩한 여백이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어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충전을 멈출 줄 모르는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요. 그리고 100% 충전이 되면 100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충전된 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정작 내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될 때 충전기에 기워둔 채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충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과도한 충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의 포맷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유니크하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0: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뭐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인기가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열광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취감에 도취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을 마치 예수님이 뭔가 부담감 때문에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공황장애 같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 종류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후퇴였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소위 장사가 될 때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어떤 사역에 대한 성취감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거룩한 여백을 일부러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여백은요, 그냥 여유를 부리는 시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와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여백이 필요했던 거라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게 절실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거룩한 여백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당신의 사명을요,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갈 길을 제시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는 사명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사명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여백은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쉬면 내가 도태될까봐, 멈추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멈춤이야말로 다음 방향을 받는 충전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저찌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한 거예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스텝을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백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충전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스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여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0: 농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농부에게 추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는 이 추수만을 위해서 1년을 살았잖아요. 시간도 이 추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체력적인 에너지도 이 추수를 위해서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1년 중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실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톨이라도 더 거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두지는 말아요.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난한 자와 객, 즉 이웃을 위한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가 뜰 겁니다. 이삭 줍기 아시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과부인 룻을 아내로 들이면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촉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다면, 여백을 남겨두지 못했다면 롯이라고 하는 과부를 살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서는 비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물질을 100% 나를 위해 빡빡하게 다 긁어모아 쓰는 사람은 여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여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이웃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백을 남기는 곳이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믿음이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밭 모퉁이를 남겨도, 내가 내 시간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에 가도, 내 바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코 모퉁이를 남겨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남겨요? 그 모퉁이에 있는 하나하나 시간까지 싹싹 긁어모아서 내 인생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모퉁이의 여백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백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여백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은 예배 드리는 것을 장소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영과 진리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숨, 들숨 날숨 할 때 그 숨을 뜻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루아흐를, 이 푸뉴마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가쁜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빈 여백, 그 빈 공간을 채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동안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의 소음을, 저게 무슨 말씀이야, 저렇게 살다간 다 죽어,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요한 여백 속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상적인 판단, 쌓여져 있는 경험이나 계산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여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엇이 그래?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준비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판단, 이러한 계산,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예배를요, 일주일 중에 또 하나의 밥

바쁜 스케줄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하나의 스케줄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여백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삶에서 내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배는 내 판단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영적 심폐소생술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요.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정신없이 삽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예배 들어오기가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주차장 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지금 들어가면 한참 찬양 중일 텐데 멋쩍잖아요. 그리고 또 앉아라 일어서라 하는 것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예배를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 하나의 습관을 일부러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주차장에서 3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숨만 쉬게 해주세요. 자, 그 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집사님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숨 막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드렸던 3분의 기도는요,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히려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하나 추가하십시오. 제목은 여백입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돼요. 뭐 출근길이든 점심 후든 아니면 잠자기 전이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3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유튜브도 인스타도 메신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가쁜 숨을 멈춥니다. 주님의 숨을 쉬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하는데 단 10초도 안 걸리죠? 그러면 나머지 2분 50초 동안 뭘 하느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가만히 계세요. 뭐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생각이 나더라도 일부러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물론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 같은 동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갑자기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요, 내가 그 시간을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주도권을, 내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백이에요. 이게 바로 밭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는 신앙은 질식이지만 여백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여백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호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소망지기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왔습니다. 뒤처질까봐 또 손해볼까봐 쉼없이 달렸고 내 머릿속은 계산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는 거룩한 여백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판단을 멈춥니다. 이 빈 마음에 창조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탁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거룩한 여백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수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나아오는 길에 들었던 찬양 구절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꾸지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5절 37절.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소망의 기도를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박경수 권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부터 테마별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요일은 강주 전남 지역을 위해,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0: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11시 전남 광양, 흑산도 홍도, 해남 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2: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의 위협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무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가운데 위기에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국민의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는 나라 되게도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물을 교체로 없어지는 그런 민족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과 승리가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한거 없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심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반도에 다시는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도 하시옵시고 핵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 관동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하에 있는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씨가 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 종교들과 많은 타 종교들이 아버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마귀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거 많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기도하는 엄마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진행하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오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여호와께 돌아가자 민강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저희가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요일별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진행자로 서게 되는데 목사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627님의 기도 사연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한데 최근에 학교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 봅니다.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는 아이인데 친구들 인해 스트레스가 큰가 봅니다. 부모인 제가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교 적응이 어렵지 않고 친구들에게 약한 친구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아들의 사회성도 발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만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이 6627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붙여주셨사오니 이 아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이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따돌림 다지 않게 도와주시고 발달장애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들과 관계가 잘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으뜸이 되게 하시고 원하는 것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교회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현재는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에 위치한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문자 뒷번호 8241님께서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피부과에 갔다가 흑색종이라면서 원장님이 손에 있는 점을 레이저 시술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상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12월 발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병나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수술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0: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질병도 수많은 문제들도 있으나 큰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뒷번호 7087님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교회 봉사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611님 제 남동생이 오늘 군대에 갑니다. 몸도 약한 애인데 훈련 받다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군 복무 중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 동생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군대가 있는 귀한 아들 아무리 큰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아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군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게 도와주시고 군생활 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안고가 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군대에 들어가는 귀한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군복무 다 마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두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군생활하는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군생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 제대하고 와서 더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의 또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유학 중인 딸이 귀국을 합니다. 교통사고도 있었던 터라 회복도 필요하고 여러 법적 절차도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 대학으로 편입하기로 했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유학 중인 딸이 귀국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회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잘 마무리해달라고 아버지 시간에 기도 요청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또 건강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천사를 먼저 보내사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 믿음 놓지 아니하고 신앙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1: 아멘.
0: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398번님 50년 지기 내 친구가 유방암 3기를 계기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오늘 3차 항암합니다.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도록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목사님 이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방암 3기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0연지기 친구라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3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완전히 깨끗한 치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의사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 얻게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건강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이 고통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4420원님 사연입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유일우 어린이가 어린이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이루 가족이 필리핀에 가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루가 다닐 유치원을 정하지 못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곳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에 있는 동안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루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유이루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네.
0: 어린이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파송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루가 정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우리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유치원을 정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만나게 하시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로 떠났다고 하오니 주여 어린 이 이루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히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이 시간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기도하는 엄마들 우리 MIP가 함께합니다. 저는 월요일 진행자 박경수 권사입니다. 다시 기도 사연 네 올라왔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816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정순열 집사님이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신데요. 주님 치료와 회복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정순열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0: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정순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사인데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부어서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건강하여 회복된다면 이제

0: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수술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와 회복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정순열 집단에게 은혜를 더하사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078님 사연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김효진 사모님이 대장암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결과가 일기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이신 사모님이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김효진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또 이렇게 대장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걸 믿사오니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김효진 사모님 그동안 사역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복에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정상 판정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마지막 사연인데요. 9751번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 기침감기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늘까지만 나오신다고 하는데 잘 돌봐주실 사랑 정직 성실한 요양보호사님 이번 주 중에 꼭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드리시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신 어머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같이 있어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감기 기침도 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늘까지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불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건강 책임져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기도 시작입니다.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너무 아픔도 고통도 또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 현재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런 큰 사건들을 통해

0: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손을 얹는 자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으로 말미암아 소문나게 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교회들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산구 소안동에 위치한 강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드레교회 박경숙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의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의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의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The way of disciples.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Jesus did not simply say, follow me.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First, a disciple must love Jesus above all. 26절 말씀에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If anyone come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 and sister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이 말씀 예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배웠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첫자리에 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world hates me to love less.

my confidence. All to praise Jesus first above everything else. Put God first.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put God first. 먼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rst step of discipleship?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It is to love Jesus above everything else. 가족도 중요합니다. Family is important. 직장도 중요합니다. Our work is important. 재산도 중요합니다. Our pursuits are important. 우리의 꿈과 계획도 중요합니다. Our dream and plans are important.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But Jesus must come before all of them.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Real love Jesus. Our priority change.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Lord, what do you want to become? 주님,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Lord, what do you want us to become our cashiers?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This is the way of discipleship.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Second, a disciple must carry his cross.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oever does not bear his own cross and comes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모입니다. The cross represents suffering. 십자가는 희생을 모입니다. The cross represents sacrifice.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cross means raining down our own will and following God's will.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Jesus told us to carry our cross.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arry our cross means choosing the Lord is our everyday lives.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It means forgiveness when forgiveness is difficult.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It means choose honesty even when it's cost or something.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It means serves God, even when the world's righteous. 내가 편한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It means choose the way that praises the Lord rather than the way that is most comfortable for us. 이래서 제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The way of discipleship is not always a comfortable way. It is the way of the cross. 세 번째, 제자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Third, a disciple must count is the cost.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를 계획하고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Before we are a person first, count the cost. 기초를 놓고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If the money runs out halfway through, the building cannot complete.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역시 생각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Jesus teaches that discipleship should not be entered in thoughtlessly.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To be a disciple means giving our holy life to Jesus Christ.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Our time belongs to the Lord. 내 재능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Our talent belongs to the Lord.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Our possession belongs to the Lord.

0: 내밀어서 주님의 것입니다. Our peace belongs to the Lord. 그런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Lord, I surrender every part of my life to you. 그 네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First, a disciple must not turn back.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o therefore, any one of you who does not renounce all that he has kept up in my disciple.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재산을 다 버려야 한다고 단순한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물의 가장 중심은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과 물질을 내가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 그리스도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Money not, must not control us. 성공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Success must not control us. 세상의 명예와 정치적 지위가 우리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Honor and status must not control us. 사람의 인정이 우리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The approvals of people must not control us.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Our only master is Jesus Christ. Only control Jesus Christ for us.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우리는 서두에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Your life.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도의 길입니다. 다섯째, 제자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Baby salt disciple must remain the salt of the earth.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는가? Salt is good, but its salt has not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또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소금처럼 제자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셨습니다. Influence in the world. 세상 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참 장로, 목사, 집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돼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와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곧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셋째, 제자의 대가를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세상의 속에 소금과 맛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향기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순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

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우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총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의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교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자 회의 참석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은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0: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거룩한 변화의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친절, 겸손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승리의 열쇠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게 하라는 경기장의 심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내면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생각을 고정할 때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화평으로 바뀝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확실한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감사는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단번에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으로 옮겨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켜내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란을 넉넉히 이기는 영원한 승리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내 감정과 혈기로 상황을 통제하려던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내 마음의 지휘봉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범사에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어둠의 염려를 물리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샬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정인식 장로입니다. 현재 원주 개운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0: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이렇게 듣습니다.
1: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개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이지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한 선교 현장을 폭넓게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의 원주남지방 감리사로서 지방 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보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원주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운영회를 통해서 전파선교의 사명에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원극동방송 원주본부가 설립되었고 또 원주에서도 힘차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요.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인식 장로님,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1: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시절에 형을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쌓였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면서 현실의 문제와 또 세상의 가치 속에 많은 신앙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33년의 직장 생활 동안 성공과 인정 또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10여 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었지요.
0: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당신을 멀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부르시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1: 제 신앙의 전환점은 자녀의 방황을 겪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방황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0: 네, 고난의 통로는 곧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1: 그 후 저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드림, 섬김, 나눔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자리를 잡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와 이웃을 낮은 자세로 섬기며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정인식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저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동부연의 여러 지역과 교회 행사들을 다니며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을 들으면 더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찬양 한 곡이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단순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앞에 걸을 때 당신은 뒤에서 기도했고 내가 사명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곳곳에 당신의 희생과 눈물, 말없이 드린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랑의 선물입니다.
1: 마치 시를 쓰는 듯한 장로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정인식 장로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0: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는 장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보다 품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현재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케냐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 차량 지원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회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주제가 제 임기 중에만 외치는 구호가 끝나지 않고 장로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업과 행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강원도 원주 개운감리교회를 섬기시며 기감동부연회 장로회 연합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샬롬.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은 현대인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비용이나 뭐 국가계획분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월요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FD의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D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AP데이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AP데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원더키즈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 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A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으로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셨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또 신청 찬송 나눠주신 분들 중에 제가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요. 오늘 또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OAP 대회 끝나고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는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197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에서 눈에 보이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승리 요인이 있는데요. 위닝 멘탈리티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말하는데요.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선수들은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패배주의에 빠진 팀은 팀원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우승팀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위닝 멘탈리티로 마음을 다 잡는 것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가운데 흘러나오겠지요. 오늘도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악인들의 악행이 강력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담긴 다윗의 믿음과 정서를 보십시오. 그는 벌써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에서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어느 주석가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사용하고 누리도록 쌓아놓으신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남과 북의 오늘을 꿈꾸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과 간증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선곡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은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계약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번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두드러진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기도회 네.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예.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동안에 참 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0: 예.
1: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0: 네네.
1: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0: 예.
1: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0: 네.
1: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 네네.
1: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0: 네.
1: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0: 네.
1: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참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네.
1: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0: 네.
1: 충분하다는 거죠.
0: 네.
1: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0: 네네.
1: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0: 네.
1: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0: 네.
1: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0: 네.
1: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네.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1: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0: 네.
1: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0: 네.
1: 우리 비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 또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네.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네.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아라가 네.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기도회에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 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에 간다고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 두 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 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예. 나온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예.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어, 근데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 네, 80년대 네.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였으니까. 네.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아, 제 프로그램 들어본 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오.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어, 해화동에.
0: 오,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지금.
1: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0: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1: 어,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0: 예.
1: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가깝에서.
0: 예.
1: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0: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1: 예.
0: 아, 지금도 완전.
1: 관뒀어요, 그래서.
0: 완전, 예. 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1: 예, 산 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0: 예, 예.
1: 퇴근해서 다쳐서.
0: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1: 예, 수술 두 번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예.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1: 예.
0: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럼 고등학교 때.
1: 3년 정도 다니고.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아니요. 드리셨군요.
1: 어,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아침마다 네. 예배 드리고
0: 예.
1: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럼 예.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0: 예.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저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0: 어,
1: 뭐
0: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구나.
1: 광림교회 이런 데 네네. 이제 캠프를 네네네. 가죠.
0: 어.
1: 학년별로.
0: 그렇구나. 우리 동생 권희정 교회.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어.
1: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예.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0: 어,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1: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녀요.

0: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극동 방송 듣다가 오빠에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오빠 무슨
1: 사연이
0: 사연,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예?
1: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0: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1: 예.
0: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1: 말하면 눈물 나요.
0: 눈물 나요.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1: 한두달 됐어요, 이혼한 지.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0: 예.
1: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0: 아이고, 그래요.
1: 혼자 있다 보니까, 예.
0: 동생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빠에게 좀,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1: 이제 동생이
0: 예.
1: 얘기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전화를
1: 오빠도
0: 드렸습니다.
1: 힘드니까.
0: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우리 권혁진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1: 아버님도
0: 예.
1: 예전부터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야 했는데,
0: 예.
1: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0: 예.
1: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0: 예.
1: 정신이, 또 일요일
0: 그렇구나.
1: 근무할 때도 많았고 막
0: 아,
1: 그랬어요.
0: 그래요.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1: 병원에도 오셨어요.
0: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어견과, 153
1: 아까
0: 시푸드에서
1: 김이랑 부각.
0: 쭈꾸미, 김과 부각, 오케이.
1: 네. 지금
0: 김과.
1: 한쪽 다리가 못 써서
0: 네.
1: 집에서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0: 아, 그래.
1: 김이랑 뭐밥 조금씩 먹어야 돼.
0: 예. 김도 있고, 부각도 있고, 아주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쁜 동생은 뭐 줄까요? 예? 네?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됐는데.
1: 그러니까 제
0: 예. 네.
1: 취향을 모르니까.
0: 취향을 몰라요.
1: 그러니까.
0: 아, 그 취향을 모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자, 우리 권희정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님?
2: 안녕하세요.
0: 네. 권희정님의 취향. 예.
2: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2: 영역직이요.
0: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2: 혹시라도,
0: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2: 네,
0: 아,
2: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2: 저는 그때 황금 곱창 받았거든요.
0: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2: 이번에요.
0: 네.
2: 이번에 김치 세트.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1: 네.
0: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동생 전화 연결 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예? 네?
2: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예. 네.
2: 네, 제가 방송 들을

0: 전에 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1: 그래요.
0: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병원 문병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1: 네네.
0: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의 힘보다는 깨달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1: 네네.
0: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네. 자, 우리 오라버님.
2: 네.
1: 오라버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2: 네.
1: 그죠? 네.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네. 우리 권희정 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0: 오,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1: 예.
0: 통화를 하고
1: 예.
0: 저는 그 이게 뭐 이렇게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1: 예.
0: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1: 예.
0: 그냥 썼다가
1: 예.
0: 연결이 돼서
1: 그러니까 와
0: 주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1: 서대문구에 계시는
0: 네, 맞나,
1: 맞죠? 지금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군요.
0: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 다녀왔고.
1: 와, 우리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1: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0: 네.
1: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사세요?
2: 양주시요.
1: 양주시에.
2: 경기도 양주에.
1: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0: 감사합니다.
1: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네. 이게.
1: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0: 오빠한테.
1: 오빠,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0: 오빠 이제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좀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2: 한 두 달 걸린대 이게 다리가 아물려면 한 두 달 걸린대.
0: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2: 어제 예배
0: 평안이
2: 들었어.
0: 올 거야.
2: 네, 어제 예배
0: 됐구나.
2: 들었어.
1: 어제 예배 드렸어요?
0: 아, 제가 온라인 방송으로.
1: 온라인 방송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0: 네,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1: 잘하셨네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2: 없어요.
1: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주에 네,
2: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이사와가지고
1: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다리 낫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2: 네.
1: 꼭,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0: 아멘.
1: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2: 네.
1: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네.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0: 네.
1: 아멘. 자, 우리 혹시
0: 아이고.
1: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0: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셨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를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2: 그러니까
0: 우리
2: 이렇게 좀
0: 형제들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1: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쾌유 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라디오 106.9를 맞춰 보시든지,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예.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뭐 사연도 와요.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 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2: 저도
1: 와.
2: 은혜 받아서
1: 그니까.
2: 우리도 정말 저도
1: 기적입니다, 기적.
2: 힘들지만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1: 예.
2: 좋더라고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0: 네.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곡 아시죠? 이거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분 인사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희정아, 고맙다.
1: 네.
2: 오빠 꼭 교회 다녀.
1: 자, 두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의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0: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울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땅 위에 쓰러져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진다.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가에 가도 물이 없어 빈 항아리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은 부끄럽고 당황하여 얼굴을 가린다.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도 낙심하여 얼굴을 가린다. 들판에 어미 사슴도 풀이 없어서 자기의 갓 태어난 새끼를 내버린다. 들나귀도 벌거숭이 언덕 위에 서서 늑대처럼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저버렸고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에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것입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붙어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고 그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적의 칼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는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을 예언자로 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거짓 환상과 가짜 점과 헛된 마술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는 절대로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예루살렘 거리로 내쫓길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과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들판에 나가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보이고 성으로 들어가 보면 굶주려 병든 사람들이 보인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온 땅을 헤맨다. 주님,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께서는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했으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지 말아주십시오. 이방의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을 사람은 굶주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곧 칼을 보내어 그들을 죽이겠고 개들을 보내어 그들을 찢게 하겠고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워 멸망하게 하겠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 때문에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를 위해 슬피 울 사람이 누구이며 네 안부를 물으러 찾아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예루살렘아, 너는 나를 저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점점 더 멀리 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네 위에 손을 뻗어서 너를 멸망시키겠다. 나도 내 노여움을 거두어들이기에 지쳤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갈키로 갈라놓겠다. 이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들을 흩어놓겠다. 내 백성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수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잃어버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과부가 생길 것이다. 내가 대낮에 침략자를 끌어들여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함께 칠 것이고 유다 백성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겠다. 자녀를 일곱이나 둔 여자라도 자녀를 모두 잃고 힘이 빠져 기절할 것이다. 밝은 대낮이 슬픈 어둠으로 변하여 그 여자는 절망에 빠지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군의 칼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제자가 되라, 43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마치려고 했어요. 근데 9장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쭉 살펴봐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완벽한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앞가로 뒷가로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는 세리예요. 원래 이과예요. 이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한 단락을 이룹니다.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각종 병. 9장 35절은 이제 닿는 가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강의를 다 마치면 오늘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 34절까지가 있어요. 근데 5장, 6장, 7장은 뭐냐면 산상수훈.

아니죠.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삶을 보여준다면 8장부터 9장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와 기적들이 쭉 8장부터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제 이런 거죠. 마치 최고의 명의가 의대 강의실에서 생명을 살리신 완벽한 이론을 가르쳤다면 5장, 6장, 7장에서 7장은 그와 같은 거라면 8장에서부터는 뭐냐? 실제로 수술실에서 실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8장부터 9장 34절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똑같은 사역이에요.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제자의 삶을 배웠다면 내려가서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마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아까 4장 23절부터 9장 4절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역해야 돼. 그런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가 되라. 이 삶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남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제자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사역해야 하는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여 사역해야 하는가. 네 번째, 사역의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네 가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뭘 의지하여, 사역의 목적이 뭐냐. 첫째, 제자는 은혜의 산에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산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더니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서 산을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산 아래를 세상의 사역의 현장으로 직접 상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갈 때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친 후에 곧바로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서 계곡 속 머물고 싶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그러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갖고 그들이 그냥 거기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야 너무 좋다 막 야 신난다 막 그러고 있. 그냥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해버렸잖아요. 왜? 왜? 산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 또 풍랑 가운데 빠져 헤매는 사람, 죄책감에 눌린 사람,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산 위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산 아래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거기에 아픈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낙심한 사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는 매일 물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제자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는 하나님 자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배웠고 또 그렇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그 벽까지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만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은 단지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그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고 긍휼은 손을 내밀게 하고 긍휼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과 돈을 드리고 함께 짐을 지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에게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죠.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아시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바로 뒤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은 차갑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이 긍휼, 긍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가죠. 능력과 긍휼이야.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작정하면 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잘 섬기기 원한다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상처가 많아도, 그래서 다가가기 참 힘들어도 처음에, 그러나 그 과정을 뛰어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긍휼 끝없이 섬기는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랑과 진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모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 수는 있어요. 병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려운 마음을 실제로 도울 수 있어요. 제자의 사역은 이 긍휼에서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전화 한 통이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긍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함께 먹는 한 끼 식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제자의 사역은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냥 손을 내미는 것.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제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사역의 능력이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손길에서 또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남,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러죠. 무력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능력입니다. 긍휼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긍휼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제자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나 봉사만이 아니에요. 이 절에서 이 환자가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요. 주님의 긍휼을 얻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보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는 지금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이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대답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막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도요? 물질을 투자해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 해도 주님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때로는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거 아세요? 육신의 질병과 영의 치유와 관계의 치유.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문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지막 문제 빼고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전인치유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제 좀 보겠지만 전인치유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어떤 거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와 연관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죄. 그러니까 치유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돼요.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의 문제를 먼저 회복해야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따라주세요. 말씀하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발견되기 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 주님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갖고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뭐예요? 나오지도 않아. 처방이 뭐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일곱 번 몸을 담궈라 그러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성질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니까.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나오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상처가 된 거죠. 내가 누군데 자존심 상하게 그런 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장군님,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치유의 역사 이전에 회개하고 났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자유케 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야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근데 상호 연관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나갑니까? 뭐가 문제인지 비춰지고 그걸 알기를 구하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만하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돌이키고 이 중심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다시 돌아오죠.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주님 혹시 저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니 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 확신하지 않은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주 짧지만 강력해. 원을 보면 내가 원한다. 원을 보면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는 너무나 놀라운 이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능력은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능력과 마음을 함께 발견한 거죠. 제자의 사역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인간의 한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어떤 중독은 인간의 결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어떤 가정의 문제는 너무 깊이 얽혀있는 경우 어떤 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묶임 앞에서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와 주님의 우리의 한계가 곧 주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없고 제가 중독의 문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역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한 사람의 회복을 돕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역의 목적. 4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이 깨끗해졌고요.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 가야 하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제사장이 그를 정결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가족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피부병 하나 고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신 사건으로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전인 치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치유,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그 관계 회복,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 이 삶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삶 전체 회복. 그래서 제자의 사역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돕는 것,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상처받은 사람을 상담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배우고 상처가 치유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제자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회복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드러내시잖아요. 진정한 사역의 열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거기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기적과 인기 중심으로 이해되는 걸 경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 사람들이 단지 기적을 사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쉽게 집중하죠. 누가 고쳤어? 와, 저 사람 대단한데? 그때 제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사역의 목적은 내게 능력 있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알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역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주님께 나가도록 이끌어야 돼요. 사역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네 절밖에 안 돼요. 짧죠? 근데 제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고 그를 만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많은 거절감을 경험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몸뿐 아니라 공동체 예배까지도 회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10장에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 이웃,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도움을 얻기 원하여 다가오는 산 아래는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서 무너져가는 한 가정,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의 사역을 정리하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자에게는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산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역할 때 필요한 주님의 마음. 문제보다 사람을 보고 긍휼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셋째, 사역을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능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 가운데 서도록 섬기며 그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린 산상수훈에서 배웠어요. 훌륭한 이론을 배웠어요.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역에 참여하는지를 우리

배웠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려가십시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0: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의문이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불타는 포기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두쪽나더라도 그 누가 방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래서 천지가 다 완성되고야만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실 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 이루시고야 만다. 멀리 있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가슴팍에 닿을 때까지 나에게 찾아오시고야 만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동적이죠. 활동력이 있는, 생동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을 맞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 그러니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아이고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랑,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커나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하며 무력하며 비참한 죄인이며 비루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탄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게 더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계속해서 이 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옛 언약이자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언약적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애정과 그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 노릇, 신부 노릇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야죠. 호적에서 파든지. 나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 안 할란다. 너희의 하나님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너희 아버지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당신 남편 안 할련다.
내다 버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말 안 들었으니까.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런데도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옛 언약과 내용이 같다고요. 언약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옛날에 이렇으니까 이 언약 폐기해. 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든지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으로,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로, 여전히 신랑과 신부로 그 관계를 유지한 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과 옛 언약입니다. 무수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의 책임에 의하여서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웅장하게 무엇보다도 경이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손잡고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든지 못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든지 사탕을 주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배반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너희 조상이나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시절에 있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의 사람들이나 조상이나 후손이나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항상 거슬렀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들에게 항복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지, 에레미야는 돌을 던졌지, 엘리야는 광야로 내쫓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말이죠. 여전히 아버지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입니다. 사람의 부패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보다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겨울 법도 한데, 다 쓸어버릴 법한데,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끝이야, 사람들끼리는 그러면서 절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은 이번에는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처음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짐.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신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견디신다. 버티신다. 참으신다.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시오. 17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너희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다 잘못했는데, 다 사형수들인데, 사형수들이어서 이제 날 받아놓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와서, 아니 아니야, 너희 나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너희한테 구원을 주러 왔어.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죠. 우리 구약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상과 현실과 반응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떡 보내신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허용하면서까지 당신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집념, 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시절 이스라엘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각 사람에게 흘러갔으며, 그리고 무수한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잘했냐? 아니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꼬꾸라지고 미련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뜨겁게 경이롭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타락, 그 나락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고 상황, 조건,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보면 16절, 17절이 여러분에게 그저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신놀이, 신의 사람 놀이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놈들 어떻게 하는가 볼까 반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아들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의문이 남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남는 그 의문. 오늘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서너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 볼 텐데 교회에서는 좀 금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질문. 먼저 이런 질문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방치하십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간다면서요. 왜 지옥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죠?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입니까?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 인간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이죠.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불편하죠. 왜 좋은 거는 하나님 덕분이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뭔가 불편합니다. 왜 우리 책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이롭다고 하면서 왜 인간의 책임을 그대로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 믿도록 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예 나눠놔버린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한 사람, 저 사람은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나눠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또 줄을 잇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놓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중간의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선한 길로 가서 천국 가도록 미리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 지옥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정한 거 아닌가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이 대답하셨듯이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모두가 다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 죄인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가만히 방치하면 잡초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삐죽거리는 잎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할까요? 악을 행할까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이 목구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죄인의 운명이죠. 그런데

인생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십니다. 여기로 오라고. 그 손짓에 그 부르심에 물론 그 손짓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짓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제가 다르죠.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 지옥의 불구덩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 그러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손짓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가만두면 다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구원 받고 나는 그거 거부할래 난 싫어 그러면 멸망의 길 그냥 그대로 가고 사망과 생명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또 많은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어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 지성, 상식, 경험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어서 무지, 무능, 무력하고 비참하고 연약해서 하늘의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모르는데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허영을 쫓고 정욕적이며 탐욕적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정욕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니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토대가 되시니까요. 원리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게 기준점이니까 그 기준에 기대어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고 쳤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중심이 똑바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늘의 거룩한 것 앞에서 무능할 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인간 죄짓게 만든 거 이거 하나님 탓 아닌가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답이 안 생기는 거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아니 그 전에 사단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는데 그 사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반란을 진압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질 일도 없지 않은가?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인류의 나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끌려와 앉혀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미련해 보이고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문제는 뭐죠?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선택이 어떻게만 나타난다고요? 어느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요?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치우쳐 있다고요? 악만 선택하여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도저히 하늘의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비참하고 비루해서 내 스스로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비추심이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간신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그치면 내 자발적인 자유로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빛으로 나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함께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함께 선으로 알아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저 천국 가서 보석집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아니면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었던 그 완악한 돌들, 그것들이 깨져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같이 푸석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처럼 내 마음에 와닿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한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0: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서 또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국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하루 중에 거울을 보게 되면 문득 나의 표정을 통해 오늘 하루가 어땠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울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세웠던 날이 정작 가장 아껴야 할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를 늘 강해야 한다고, 또 지치면 안 된다고 채찍질하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건네주는 진심 어린 마음조차도 알아차리기 어렵기에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무더위로 지쳐가던 지난 여름도 어느새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내 힘으로 버텨온 줄 알았던 지난 시간들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거울 속 우리의 표정은 밝아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작은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닫혀있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옹기장이의 기쁨 찬양 메들리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평가를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밤 우리는 결코 마음이 지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은 이 시간부로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요, 마음껏 느끼는 그런 포근한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병을 이겨내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저녁 식사, 여러분의 휴식 중에도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4540번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저는 아직 퇴근하기 전이에요. 행저질라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잘 지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 더운 여름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여름이 너무 더웠어서 그랬나. 이렇게 가끔씩 거울을 볼 때면 비춰지는 제 표정이나 모습들이 조금은 피곤해 보이고 더위에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좋아 보이지는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러시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0: 아, 목사님도 그런 걸 느끼실까요?
1: 아 그렇죠. 아, 예.
0: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기보다는 좀 굳어 있고 좀 지쳐 있을 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면은 표정을 보고 좀 생각이 많아질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떠세요?
1: 누구에게나 삶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네.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목사님.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지키려고 세웠던 나의 자존심이나 뭐 그런 고집들이 남들 앞에서는 아, 잘하다가도 막상 실제로는 나 자신과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게 될 때가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누구나 완성품이 아니니까요.
0: 맞습니다 목사님.
1: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지어가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문제 한번 주시겠어요?
1: 네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니. 아멘.
0: 아멘. 네.
1: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뿅뿅니.
0: 뿅뿅니 맞습니다. 네. 뿅뿅니가 맞습니다. 예, 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이니.
1: 네. 힌트를 좀 드려야 될까요?
0: 한번 줘보시겠어요, 목사님?
1: 네네.

0: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편지다. 말씀하시고
1: 네.
0: 또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
1: 편지다 그리고
0: 그리스도의
1: 또 요건.
0: 이것이다.
1: 맞습니다. 이것이다. 목사님이 또 예. 이렇게 또 정확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문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이니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목사님.
1: 네.
0: 여기 보니까 오답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 예. 아까 목사님께서 힌트로 내주셨던 네네. 네, 편지를 또 우리 3527번님께서
1: 네. 좀 헷갈리셨네요.
0: 오답, 좀 헷갈리셨나 봐요.
1: 네네.
0: 네, 또 9250번님, 4540번님, 또 5591번님 다 정답 잘 보내주고 계시고요. 6244번님. 아, 영덕에서 듣고 계시대요.
1: 어우, 예. 감사하네요.
0: 네, 또 정답 성경책으로 잘 찾아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네, 잘하셨습니다.
1: 확실하게 제가 또 검증을 하셨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확실한 검증을 하셨고요. 오, 이행시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정답을 공개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속 굳은 표정을 풀고 주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성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것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자존심을 부리며 또 굳게 닫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또 이것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들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저 친구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오늘 이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음과 영혼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의 문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니 였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정답을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1: 네, 우리 정답들을 아주 많이 보내셨고요.
0: 그러니까요.
1: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세요.
0: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행자전라 가족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네네. 더 기다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다 보내셨어요.
0: 시원하게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시죠.
1: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0: 아멘. 아멘. 향기니. 네. 향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감사와 향기로 환하게 밝히는 저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구절을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6244번님 향기 이행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향. 향기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1: 놀랍습니다.
0: 그니까요.
1: 그 사이에 이행시를 이렇게 못치게.
0: 그니까요. 네. 정답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고 또 아까 보니까 우리 6065번님께서 짧고 강렬하게 보내셨는데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향기지라우
0: 아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웃고 있었는데 아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1: 네.
0: 네. 그래서 한번 또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께 당첨자를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해요. 목사님 혹시 한분 선정해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1: 네, 아니 이행시까지 해주신
0: 네네.
1: 우리 6244번님.
0: 6244번님.
1: 네, 저는 우리 6244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좋습니다. 제가 한번 또 골라봐도 될까요?
1: 그렇죠.
0: 또 한 번은 또 4540번님. 퀴즈 정답은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1: 네, 아멘.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께는 제가 선물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행저질러 월요일 코너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요즘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 워십팀이죠.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입니다. 이 찬양에는 참 가슴 뭉클한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0: 아멘.
1: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편함과 영광을 뒤로하고 한계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삶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0: 아멘.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다는 가사가 마음을 참 울컥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신앙의 어떤 회복이 막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듣고 참 많이 울면서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었거든요. 아, 목사님은 이 곡을 소개해 주시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찬양 시간을 뚫고 박철수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 목사님, 너무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왔고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구절일까요,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PD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0: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0: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1: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스스로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온갖 고통과 낮아짐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PD님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마음이 외롭고 힘드신가요?
0: 아무래도 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나 혼자만 세상에 뭔가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좀 가장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0: 아멘.
1: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연약해진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제 우리가 외로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0: 아멘.
1: 이 찬양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0: 아멘.
1: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뚫고 오신 주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삶의 현장 이곳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삶에 지쳐 꿈을 잃어버리셨거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편함을 버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찬양의 가사가 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함께 시간을 뚫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릴까요?
0: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함께 했고요. 목사님,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라는 가사의 고백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시간을 뚫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편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주님,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고 지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방송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0: 말씀 그리고 기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 거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멘.
1: 이 주님 변함없으십니다.
0: 아멘.
1: 주님 의지하고 우리 인생 승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5번님께서 시를 한 편 보내주셨어요. 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라는 제목인데요. 창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아름답게 지는 저녁. 찬양이 흐르고 은은한 찬양의 향기에 내 마음 한없이 피어나네. 하루의 고단함은 내려놓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찬양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행복한 저녁이 이대로 영원히 머물기를. 아멘.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어울리는 시인 것 같은데요. 또 귀한 시 보내주신 우리 6065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벌써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 거고요. 내일까지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6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름을 용납하자로 오늘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둘째,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라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관습과 의식 등에 관한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각 사람은 신앙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7째,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8째, 성도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종교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견한 진리들 중에서 다름을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큐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흔히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보통 제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이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쇼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건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 결과 백화점의 쇼핑이 빨리 마쳐집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다르게 쇼핑을 좋아합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닌 뒤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이럴 때 저와 다른 아내의 의견은 저에게 조율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나 오답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또 상대의 다름이 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법니다. 이때 저는 심리적 안정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순간 저를 합리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틀린 존재로 만들어 공격합니다. 땀 흘려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냐고 상대방을 다른 존재가 아닌 틀린 존재로 판단해버립니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닭발이나 곱창, 번데기, 홍어나 생굴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서로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비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와 그 반대편의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는지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즉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이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인정하여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양쪽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 불편하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에 저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 기준의 보좌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교회를 퍼즐에 비유했습니다. 퍼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즉 다양성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은 모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즉 쓸모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퍼즐 조각들 중에 하나가 비면 표시가 납니다. 그만큼 성도의 연합성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벌어졌던 판단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첫째, 본문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의 교만입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한

0: 음식을 즐기거나 신앙인으로서 자유분방한 식습관을 가진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가 그렇습니다. 그때 속으로 영성이 깊지 못하다고 치부했습니다. 와인 박람회에 가서 와인 식음 행사를 경험하는 형제를 보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와의 삶의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했던 겁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와인샷에 담배가 들어있는 사가족을 보고는 한심하다고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의 절제가 타인에게는 폭력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형제를 나누는 등급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형과 의복의 차별입니다. 사가족 사역을 하다 보면 보통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옷차림, 평소의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중심까지 판단해 버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미적 기준과 관습을 강요하는 문화적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형제의 옷깃을 보기 전에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행동이 제 기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뱉지 않겠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특히 식사 잔이나 대화의 장에서 저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 휴대폰의 진동이나 꺼놓는 예절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듯 저도 상대방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6일에 큐티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번째 시간, 완전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대의 이단은 영지주의라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죠. 노시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해서 사람을 이분화시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가 지나고 2세기 가장 그 다음 영지주의 다음으로 등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노페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마르시오니즘입니다.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의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열등한 신으로서 열등한 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도 열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신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고로 그 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폐기되어져야 하고 오직 신약 성경만 정경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신약 성경의 몇 권을 취사 선택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통 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교부인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아누스가 이를 이단으로 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가만 보다 보면 참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약 성경은 그러면 구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7장 12절은 구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러니, 논리적 모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마르시오니즘이 이단이 따랐던 가장 자기들이 추종했던 인물은 성경의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두 개를 두 자로 말하면 구약입니다. 토라와 선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가장 추종하던 바울조차도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이 곧,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없고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론의 여지 없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신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를 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봄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신약은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짊어지셨다는 사랑을 강조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아들을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면서 불같은 화를 내고 집을 출근을 한 아버지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들 주려고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면 아들이 새 아빠가 생겼구나. 아침에 그 아빠가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빠가 그 아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 꾸짖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 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7절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론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최종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절대로 끝까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배경은 산 위에 있고 산 아래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에서 걸어나온 제자들에게 1차적 청중이 제자라는 맥락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 산 밑에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물어봐야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이제 다음 주, 저에게는 다음 주, 예수님께는 곧 이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텐데 내가 이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설교를 할 텐데 그것 들을 때에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성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내가 율법 몇 가지를 너희에게 예를 들어 가르칠 텐데 정확히 배워라. 이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고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잘 들어라 제자들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당신께서 하실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두 번째, 나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하였으나 가르쳤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방식으로 예수님 살아 사역하시는 동안은 구약의 율법이 다 설명해내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율법을 제일 잘 알겠죠. 받은 모세나 받은 백성이 잘 아는 게 아니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의미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이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가 나의 율법을 받아 너에게 이렇게 전했으나 율법을 준 이인 내가 그 의미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삶을 살으셨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17절에 하셨고 18절에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은 율법을 가르쳐 완전하게 설명하셨고 예수님 죽으시는 날 십자가 위에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고 구약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어린 양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그분,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18절을 예수님과 대입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살아서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해 완전하게 하고 내가 죽어 십자가 위에는 율법을 완성시켜 다 이루는 자로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사명이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의 시작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의 마침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시작이요.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가르치셨고 죽음으로는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시작이요, 마침이시다. 이게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십계명으로 또는 613가지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막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요.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으나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것까지 너희에게 가르치니 내려가서 이것까지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후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으로부터 진짜 율법의 온전한 걸 배워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저 산 밑의 세상은 누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을, 율법학자가 되어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그들도 모르는 의미까지 가르쳐서 그들이 가르치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몰라서 못 가르치는 더 나은, 그들보다 나은 의의 율법을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을 안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주신 분은 살인만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까지 담아서 줬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율법의 반쪽밖에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분은 그건 반쪽이다. 내가 완전하게 해서 온쪽 율법을 준다면 너희는 내려가서 그냥 사람을 안 죽였다고 율법 지키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아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냐면 아이 그거야 많지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못 지켰다. 그것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의를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율법에 보이는 것과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가르쳐서 산 아래로 내려보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도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내려가서 설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 백성들은 반쪽이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도 지금 힘들어서 못 지켜요. 지금 뭐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 아니라 그 당시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누구 집 노예로 살면 하루에도 낯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충동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정말 빈곤에 처해 대해서 다 세금으로 다 로마에게 빼앗겨버리면 누구 집 옆에 훔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많은 눈에 보이는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그 율법 지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율법도 지키기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내려보내시면서 그건 반쪽이다. 마음의 분노까지도 가지지 말게 하고 여자를 보면은 뭐 남녀를 보면은 음욕까지 품지 않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똑같은 살인죄고 몸으로 간음하는 것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똑같은 7계를 범하는 거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훔치고 싶은 마음도 다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얼마나 제자들이 힘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반쪽도 못 지키겠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당신들이 가르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내려가서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이 율법에 참된 의미까지 가르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려가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율법을 가르치래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얻는 의의보다 훨씬 나은 의의의 사람이 되어 가르치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율법이 뭔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이루는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는 뭔지 딱 여러분이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보다 나은 것.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위대한 의는 오직 한 분밖에 안 떠오르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내려가서 율법보다 나은 율법,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 율법을 지켜 의가 아니라 단번에 의롭게 되는 그 의, 바로 그 핵심인 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가르쳐야 할 것은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를 전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내려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율법보다 나은 율법,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인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건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너희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잘 살고 있다는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당신 진짜 살인 안 했습니까? 나 안 했는데요? 그럼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거야 많죠? 그럼 당신 살인자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나는 도둑질 안 했죠? 그럼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하루에 36번 들죠? 당신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혹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까? 그거야 꽤 있죠. 당신은 간음했다라고.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절반만 가지고 율법 지켰다. 나는 부모님께 나름대로 효도했고 나는 간음한 적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 없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다고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알맹이까지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다는 것을 고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너희의 가르침을 듣고 껍데기와 알맹이를 다 듣고 그들이 비명을 지를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 껍데기 지키는 것도 힘든데 죽이고 싶은 사람 안 죽이고 사는 것도 힘든데 훔치고 싶은 것도 안 훔치고 지금 사는 건데 거짓말을 하면은 지금 돈 들어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마음까지도 챙기라니 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누가 그것까지 지켜야 율법을 지킨다면 세상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요 비명 소리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율법 지킨다고 지금 한눈으로 율법 보고 한눈으로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두눈 뜨고 율법 보면은 아 나는 못 지킨다. 어제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대로 나는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 여기까지 지켜야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므로 나는 못 지키고 사네. 야 그럼 나 이거 어떡하냐. 절망의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전하는 온쪽 완전한 율법을 듣고 나면 그들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의 비명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율법의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이 방법으로 구원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르면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율법보다 나은 율법, 율법에 완성되신 그분,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율법에 완성되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율법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믿지 마. 너 나 못 지켜. 너 나 지키면 지킬수록 그 깊은 의미까지 들어가면 너는 절대 못 지켜. 나 말고 예수, 나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내용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ABCD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쳐주는 것처럼 율법이 친절하게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고 싶었던

어떤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바로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선생 율법학자나 선생으로 지금 산 밑으로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겁니다. 율법학자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라는 거예요. 너희 요즘 율법 지키냐? 나는 율법 지키죠. 그럼 여기까지 지켰냐? 원래 여기까지 지켜야 지키는 거다. 그건 못 지키죠. 그럼 내가 묻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을래? 아니면 율법 다 이루신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껍데기와 알맹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 다 지켜내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여러분을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를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내려가서 바리새인들 보고 나는 당신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율법 자랑이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율법 잘 지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예수 자랑하러 내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율법 못 지키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율법 앞에 넘어지고 절망하여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절망하여 넘어진 그들에게 예수 전하여 다시 구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다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었다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somehow between 영어로 어느 제자와 바리새인 사이에서 뜨거운 제자의 심장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으나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여러분이 당연히 칭찬받고 박수받는 분들이 되어야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칭찬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박수받고 예수님이 감탄사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 눈은 여러분을 보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What a great savior.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 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23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이는 30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죠. 형식에 치우쳐 원래 의미가 사라진 제사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것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정된 지위와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판결과 심한 매질,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셨죠.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유월절 기간 동안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닥에 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이렇게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환영과 찬송을 받았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한 음모를 실행하기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도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됐죠.

0: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1: 그렇다네. 근데 자네는 그 자의 제자가 아닌가?
0: 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요.
1: 자네 회의가 철학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겠구만.
0: 확실히 해두지만 제 의도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진 건 사실이지만요.
1: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니 당연히 그랬을 거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나? 만약에 자네가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때에 우릴 자네 선생이 있는 곳으로 안내만 해주면 자네 주머니를 은화로 두둑히 채워주지. 어떤가?

0: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과 유다를 포함한 저희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뒤 저희가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눠주셨죠.
1: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0: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잔을 들고 말씀하셨죠.
1: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0: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성미 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는 제게 그 배신자가 누군지 예수님께 여쭤보라 했죠. 주님, 그가 누굽니까?
1: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0: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건네셨습니다.
1: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0: 유다가 빵을 받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0: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1: 내가 아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기도해요. 저기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무섭네요.
0: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저희는 깨어 있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피곤해진 저희는 그만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예수님께서 피눈물로 범벅이 되신 얼굴로 저희를 깨우셨을 때 전 저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었다면 그렇게 잠만 자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0: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2: 저자를 잡아서 체포하라!
3: 진입을 안 돼!
1: 그만두어라.
4: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뱉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시자 모두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는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잡으러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낮에 그들 앞을 다니실 때는 잡을 기회가 있어도 잡지 않고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이미 그들은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심문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하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죠.
2: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올 만큼 한시가 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거요.
5: 저희가 감히 총독님을 별일 아닌 일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민족과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자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4: 그 뒤로 그렇게 몇 가지를 심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둘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므로 그 지역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은 골치 아픈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찾아봤지만 사람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 후 예수님을 차영장으로 끌고 가기 전에 군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채찍으로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났고 예수님의 피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0: 만세! 우리 왕 만세! 우리 왕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보라색 예복을 걸치셔야지.
1: 지극히 높으신 왕의 머리에 가시로 된 왕관을.
0: 저희가 지극히 높으신 왕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거룩한 침으로 대하의 머리에 기름처럼 부어드리겠습니다.
2: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아마 견디기 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그렇게 저희는 갈보리 언덕을 올랐습니다. 군인들과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울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두 도둑의 비명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내리치고 있었죠.
3: 자, 이제 숨이나 깊게 들이마셔놓는 게 좋을걸.
4: 이제 십자가를 바로 세우면 숨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말이지.
3: 자, 이제 네 차례다. 이쪽 손목에 하나, 그리고 이쪽 손목에 하나. 자, 이제 발목은 포개서 이쪽에 하나. 자, 이제 못이 튼튼하게 박혔으니 그나마 다행인 줄 알라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못이 단단히 박혀있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도 너희같이 강력 범죄자들이 오늘 유대인의 왕 옆에 나란히 매달린다는 게 참 행운이란 생각 안 드나? 그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의 위안이 되지.

0: 그렇게 예수님은 강도들을 매단 십자가들 사이에 나란히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때 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모든 광경을 힘겹게 괴로워하며 지켜봤죠. 근처에 있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놓고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1: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2: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보통 솜씨가 아니고 말이야. 우린 그저 이렇게 죽어가면서 군중도

욕이거리나 되는 거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너랑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야. 생각했던 대로군. 우린 사람들 재산을 훔친 거지만

0: 셈이잖아. 에? 저 사람들이 당신 조롱하는 거 보여? 당신 십자가 위에는 말이야,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쓰여있다고.
1: 똑같은 형을 받고 죽어가는 주제,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2: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 갈증을 호소하는 예수님께 한 군인이 식초를 적신 천을 예수님의 입가에 묻혀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오쯤이 되자 온 하늘이 검게 변했고 세 시간이 흘렀죠. 예수님의 몸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지셨고 숨은 얕아져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슬픔에 빠진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불과 며칠 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지금 다 어디 가고 이렇게도 철저히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외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죠.
4: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0: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1: 어떤 사람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 한 자신들의 잘못을 가슴을 치며 뉘우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까지 언덕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판결에 동참하지 않았었죠. 그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덮은 뒤 장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해가 지기 직전,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년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게 됐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셨던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해 주심으로 제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출연 설영범, 홍영란, 홍성원, 김종환, 장민혁, 신범식,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 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0: 네네,
1: 있습니다.
0: 네네. 네.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칭찬인가요? 네,
0: 자매님 우리 네. 그 여성분들한테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네,
0: 뭐 그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0: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업지를 네.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어떠신지.
1: 작년 12월부터 네.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네.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봅니다.
0: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1: 네, 네, 네,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0: DNA
1: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네.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네.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예. 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네.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네. 보면서 예. 자라왔고 또 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그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네네.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봤는데
1: 네네네.
0: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네.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네.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1: 아, 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 뭐, 과분합니다. 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네네,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네.
0: 되게 즐거워 보여요.
1: 네, 너무 즐겁습니다.
0: 그 목사님, 그 네.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1: 아, 네네. 부끄럽습니다.
0: 네. 아니,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1: 네.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 한 곡 쳐보라고.
0: 아, 뭐, 쳐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네네.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1: 네네. 네. 아,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0: 네.
1: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0: 네.
1: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 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0: 너무 반응이
1: 좋으니까. 잘 하고, 그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0: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네.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오.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0: 네.
1: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그렇다고 네. 한걸 보면 뭐든 그냥 내추럴 아. 본 뮤지션이 아닌가.
0: 아 너무 라는. 감사하죠. 아이,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0: 네,
1: 저는
0: 네.
1: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0: 네.
1: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0: 네.
1: 그런데 근데 보면은 어우 그래서 네.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 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0: 네.
1: 아니더라도
0: 네,
1: 발성이나
0: 네,
1: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0: 네.
1: 클래식이라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0: 아 저희 네.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1: 오.
0: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네.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네티스트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1: 네.
0: 해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런
1: 당연히
0: 때
1: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네.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1: 네.
0: 대학원을 콜라보레이티브 아트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 튼 적이 있었어요.
1: 뭐 상당히 큰 변화인데.
0: 그죠.
1: 네.
0: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1: 네.
0: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번
1: 6개월만
0: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그
1: 네,
0: 성악 발성.
1: 네.
0: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1: 네.
0: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 포인트가 되었어요. 네.
1: 야, 그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습득한다.
0: 엑기스만 네, 이렇게
1: 아무리
0: 수박 겉핥기처럼
1: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0: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0: 네.
1: 그
0: 저 아는 것 네, 같아요.
1: 그 1등한
0: 그 오 나의 하나님을
1: 찬양도 했었고
0: 네.
1: 아이자이 61
0: 네,
1: 그 앨범에서
0: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1: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0: 그래요.
1: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0: 만나 뵙고 싶다.
1: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0: 네.
1: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0: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1: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0: 그래요.
1: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1: 예, 한번 둘이 만나면
0: 네.
1: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셸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0: 네네.
1: 유튜브를 통해서
0: 네.
1: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0: 거의 favorite set list에 항상
1: 아유,
0: 올라가 있죠.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0: 네네.
1: 직접 만나보니까
0: 네.
1: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실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0: 네.
1: 마음 먹을 때.
0: 아, 그런가요? 네.
1: 최근에 네.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아, 네.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

0: 전을 이제 파트로만 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1: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0: 무서운 세상이에요.
1: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네. 이제 파타임에서 네네네.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네네네. 필요하지만.
0: 네네네. 네.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1: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네.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네.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0: 아,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빨리 오늘, 써야겠네.
0: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1: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얼핏 보니까 네.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0: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1: 극아이예요?
0: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1: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0: 습득된 이제
1: 잘했어. 네.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아유, 되게 아닙니다. 압도하는 네.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네. 그리고 만났을 때도 네.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업 텐션을 네, 가지고 네, 말씀하셔서 네, 네. 저는 당연히 성격이
0: 아, 네.
1: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네, 인도를 네, 했었나요? 네.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0: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뭐 누워있든지 뭐. 네.
1: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0: 네.
1: 예. 계속 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또 한 곡 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1: 많이 궁금해하세요.
0: 아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예, 예.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 했는데 막 보좌가
1: 무슨 말이지?
0: What is 보좌? 이러면서
1: 네. What is 보좌?
0: 해서 막 제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0: 예.
1: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2: 그죠. 네, 모태신앙인데 이제 성당. 네,
1: 성당에서. 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 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2: 네.
1: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2: 그러게요.
1: 하다 보니 네.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2: 네.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1: 남가주 사랑의 교회.
2: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 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 싱어즈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1: 당시에?
2: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이 교회는 뭐지? 빨간색 카페트 막 와, 알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1: 네. 왜요? 오차임 때문에?
2: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네,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1: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셸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2: 맞아요. 네. 네.
1: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2: 네.
1: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좀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냥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뭐 그랬는데 우미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뭐
2: 네, 자유분방했죠.
1: 네, 네.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네.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빚으셔서
2: 네.
1: 지금의 우미셸 목사님이 된 게
2: 아직 멀었습니다.
1: 네.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2: 네, 네.
1: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2: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1: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2: 특별히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 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 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2: 네.
1: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2: 네.
1: 약간 전투적인 찬양이 많았어요.
2: 네네네네.
1: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2: 네.
1: 여성
2: 진짜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1: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2: 맞아요.
1: 네, 우리

0: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성성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1: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0: 없었죠.
1: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아, 영상 네, 많이 봤었고 네.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아, 활발하게 네.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뭐 전은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 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아,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 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지 않나.
0: 그 음악적인 네.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네.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네.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네, 쓸 네, 때는.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네. 할 때는 네.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네, 네.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은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네,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네네.
0: 그래서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1: 맞아요.
0: 여성분들이 네. 인도할 때 그 네. 키를 네. 편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1: 네.
0: 소견인데.
1: 네. 뭐.
0: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네. 앨범 계획이 네.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네.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 욕심이 없다라고 본인이
1: 네,
0: 그런 얘기를
1: 해버렸어.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네. 잘 부술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1: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먹여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0: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도 압니까?
1: 아유, 알죠.
0: 여태까지 그렇죠. 하셨듯이.
1: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어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그 러빔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1: 네.
0: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1: 네.
0: 떠먹여
1: 입을 크게
0: 않을까.
1: 벌려보겠습니다. 네. 네.
0: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1: 네, 네.
0: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진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0: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1: 아 기도 제목? 분들에게.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해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0: 엠넨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아멘. 네. 아,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0: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1: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 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유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아이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LG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없이 귀한 자가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천 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0: 이렇게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베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무늬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0: 앞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0: 예.
1: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 줄 한 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예.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 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0: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1: 그렇죠. 예.
0: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0: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 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1: 네.
0: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 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1: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예.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0: 예.
1: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0: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1: 영화도 안 보시고.
0: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 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1: 네.
0: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1: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예.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0: 예.
1: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0: 예.
1: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0: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1: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0: 예,
1: 가면은.
0: 그렇죠. 아니 한국 땅도 저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1: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0: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쵸. 저 그럴 거 저 생각도 못 했고.
1: 도시인데.
0: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0: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 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1: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 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0: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1: 딱 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힘드셨으면.
0: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1: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1: 예.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0: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예.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0: 서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1: 네.
0: 저희 둘만 3구까지 더 차가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벌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어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1: 네.
0: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예.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4: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3: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4: 아, 다른 동네에서는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3: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4: 네. 네네.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3: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4: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3: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4: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3: 네네.
4: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3: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4: 네.
3: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4: 장마당 세대의 변화,
3: 네.
4: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3: 네.
4: 꼭 같이 있는 연관 검색을 하고

0: 할까요?
1: 네.
0: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1: 네네.
0: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때가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1: 몇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할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0: 오.
1: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0: 네. 네.
1: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네.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1: 네.
0: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1: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1: 네네.
0: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1: 네네네.
0: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셨어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다 죽는다.
0: 네.
1: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0: 네.
1: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 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0: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1: 네.
0: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6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0: 6가정이요?
1: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어떤
0: 밀고를 했군요.
1: 네, 네.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0: 6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1: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0: 네.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1: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0: 그러면은 그때 그 6가정, 6, 7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네. 긴장해 계셨겠어요?
1: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0: 네.
1: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0: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1: 네.
0: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들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0: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1: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0: 네.
1: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 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1: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네.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네,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하다가 방송이 나오면 네.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네.
0: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1: 오 대박. 제가 지금 필름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0: 레시바. 네,
1: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0: 네.
1: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의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어서
0: 네.
1: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0: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1: 새벽이죠. 네.
0: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 네.
0: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1: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0: 네.
1: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0: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소리로만 장면을 딱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 주고.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0: 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0: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0: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날씨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 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통합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0: 하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도 모두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1절 하반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애굽에서 도망 나온 노예들인데 조상들은 다 죽었고 2세들만 살아남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들인데 무슨 수로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그렇게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1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히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히 들을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풀어놓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켜 행하면 이라는 구절이 단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의 메인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어제도 보셨지만 우리의 저주의 땅 에발산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분,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누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신명기 강해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언약의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

0: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과 즐거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참 엄청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아주 입체적으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가나안 그 타락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12절,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를 위해 필요하면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서라도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사람, 그 보물로 땅에 나누어주는 복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복과는 전혀 멀어 보입니다. 독재자 아래에서 기본권마저 제한당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는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현실은 제법 박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을 사모하오니 주여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한라와 백두가 함께 만나 예배할 그 복된 날, 열방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낼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합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

함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가야 할 소산이 너무 많으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식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십니다.

0: 거예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십일조를 드리기 아까워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십일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십일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 을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십일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보는 감정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의 십일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일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달 9월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결만이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 충만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내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은 날마다 꽉 채우면서 오늘 내 영혼의 예수 충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부터 세 달 9월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로 꽉 채워진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백일 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문한 교회 찬양대가 불러준 곡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전능의 하나님 바리톤 조윤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기만 하면, 늙어도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메리 슬레서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예수님을 위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했습니다. 39년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에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건너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inful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씨, 박씨, 김씨, 조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 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중에 12억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즈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에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 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진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퍼 틀리게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달러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달러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 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중국의 수양서의 홍자성이라고 한 센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됐어.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야,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정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커미션,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 거야.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야.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권사한테도 주었어.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에 작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묻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0: 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9월의 첫날, 여러분도 스케줄표에 9월의 일정을 적어보셨죠? 자, 저도 적어봅니다. 다음 주 70년 기념 미스바 특별기도회가 우리 서울중앙사 급동아 아트홀에서 있고요. 또 회의도 있고요. 크고 작은 행사도 있고요. 추석 특집 생방송 이것도 넣어야 되고요. 주말에 교회 행사도 넣어야 되고요. 9월에도 스케줄표는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케줄표를 이렇게 적잖은 핸드폰으로도 기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셔요? 나의 일, 뭐 행사, 미팅, 운동, 시간, 모임, 약속 다 좋은데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빽빽한 항목들 사이에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기입되면 좋겠다.

구별된 시간을 거기에 기입하면 좋겠다. 다른 일정을 다 적고 나서 남으면 놓고 없으면 말고 하는 부스러기 시간 말고 가장 소중한 나의 영적 시간을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쓰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삶의 스케줄을 짜는 법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니까요. 주님은 모든 우리 개인적인 일을 다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우리의 스케줄표가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칸, 가장 먼저의 칸, 가장 소중한 시간의 칸에 주님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다이어리에 거룩한 메모를 기록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렇게 다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내 사역의 비결은 단순하다. 해가 뜨면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다. 내 스케줄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스케줄을 지배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효율성을 보면 바쁜 날일수록 기도 시간도 줄이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시간을 스케줄표에 남는 시간에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9월은요, 내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 고단한 9월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9월의 첫날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어떤 영적인 스케줄, 주님과 남아나는 그 소통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적어보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소통의 찬양, 소통의 방송,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들리오 워십,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신데요. 이 시간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죠.

국악 워십 밴드였죠. 들리오 워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은혜로운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어떠세요? 저희도 이렇게 핸드폰에 스케줄표를 적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예. 주님과 나만의 만남에 뭐 약속 시간이 잘 없어요. 다 우리 일. 우리만의 일을 다 이렇게 스케줄표에 먼저 기입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될 텐데 우리의 9월의 이 월별 스케줄표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빈칸에 다 일을 다 하고 빈칸에 그냥 이때 큐티해야지 뭐 이때 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뭐 써놓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이 9월에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메모들을 기입하신다면은 야 이게 또 새로운 그런 9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벌써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오프닝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나만 읽고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94님, 3619님, 2766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이 시간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남기시고 또 함께 마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진행합니다. 그 뒤에 또 터치유 더치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주 반가운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후에 찬양 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하시죠.

0: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 또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이 70주년 행사를 위한 또 응원들 또 기도들 모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대표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양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아침 좀 짧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늘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의 또 사역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1: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귀한 직책을 주셔서 그 정말 방송 선교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특별히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극동에 있는 가족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멘입니다. 참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은 또 전국적인 부흥사시고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집회 사역들을 또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방송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목사님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은 네. 10월 17일에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네. 홈커밍 데이 행사를 저희가 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네. 또 목사님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극동방송 네. 직원들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부흥회를 50년을 다녔어요. 예. 지금도 통합측 교단에 있는 그 부흥사들이 지금 명성수양관 원주에서 집회 인도하는 도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특별히 극동방송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꽤 많거든요. 예. 평양 사거리까지 이 극동방송이 쨍쨍하게 울려 퍼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너무 귀한데,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야.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큰 복음의 행사를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뭐 축제, 체육, 맞아요. 또 거기에 먹거리, 또 지풍에 같은 그 복음 집회, 뭐 우리

0: 극동의 최고 꽃이라고 하는 어린이 합창단
1: 예.
0: 그 수백 명이 또 와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아마 한양대학교 몰려오면 자리가 어떻게 있으려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전파 선교사로 뛰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야, 이거 뭐 누가 들으면 저기 목사님 거의 사장님처럼 이렇게 강조를 아니 목사님 근데 지금도 뭐 지금 집회 현장에 계시고 뭐 이렇게 바쁘신데 네. 그런데 다음 달에 정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귀한 네. 또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0: 예 사실은 그 3년 전에 송자경 사모 저와 같이 사는 사모
1: 예 사모님 예
0: 그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폐가 좀 안 좋다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1: 예.
0: 뭐 그런 겪었는데 그때 그 힘들면서 사모가 저한테 제안한 게 내가 언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자 이래가지고 3년 전부터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전국 있는 사모님들을 예.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모 무료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 자비량으로 그걸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는데
1: 야.
0: 이번에가 7차입니다. 7차.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만일을 모집을 못해요.
1: 예.
0: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쾌적한 분위기라든지
1: 그렇죠. 잘 섬겨야 되니까 잘 섬겨야
0: 예,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을 하나님이 세워주게
1: 예.
0: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할 수 있도록 정원뜰도 만들고 또 황토길만 맨발걷기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뭐 그래서 저희 사모 세미나의 특징은 그 많은 강사들을 세우지 않고요.
1: 예.
0: 그들끼리의 그 속에 있는 마음에 그 있는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풀고 그 위로받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로 많이 드려요. 그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를 이제 그만하기로 너무 힘들어서 결심을 하고 사모 세미나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 있게 새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편지도 여러 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1: 아이고, 참 우리 사모님 사역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네네. 섬기시는데 아니 참 그런데 이 사역들을 자비량으로 뭐 회비도 무료고 제가 보니까 뭐 선착순 네. 100명이고 그럼 일정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날짜는 언제?
0: 네. 금년에는 10월 26일 월요일 날 11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1: 예.
0: 그래서 월, 화, 수 26, 27, 28일 날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그 2박 3일 동안을 10월 26, 27, 28일 날 하는데 그 선착순인데 조기 마감이 빨리 돼요. 저희는
1: 그럴 것 같은데
0: 벌써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방송의 그 이력이 얼마나 큰지 극동방송만 가면 그 딱 내는데도 금방 차버려요.
1: 예. 오늘 그래서 오늘 다 마감될 예. 것 같은데요.
0: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7기 부패로 다 대접하고 그들에게 가실 때 조금 여비도 드리고 또 선물도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해서 선물도 뭐 한 보따리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몇 년 동안 교제도 하고 그룹도 소그룹도 만들고 자기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예예. 예.
0: 그거 보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우리 일산 든든한 교회 제 원로 목사인데 거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요.
1: 예예.
0: 예. 예, 031-977-8383. 예, 031 977-8383.
1: 네.
0: 그래서 이 접수를 받으니까 빨리 신청하면 좋고요.
1: 예.
0: 지난번 11월 달에 봐도 어떻게 아는지 이 극동방송이 애국까지 전파가 되나 봐요.
1: 와, 그렇네.
0: 그래가지고

0: 중국에서도 선교사님 담임들이 오셨고 일본에서도 사모님이 오시고 야. 미국에서도 오셨어요.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1: 와.
0: 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이 사모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번 7회는 한 번 오셨던 분들은 안 모셔요.
1: 아.
0: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전국 사모님들이 그렇죠, 모시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4차 정도 지나면 이번에 5차 끝나고 6차 때도 홈커밍 데이래 갖고 그때는 이제 자꾸 오고 싶어서 전화 오니까 한 번 왔더신 분들만 또 접수받아서 홈커밍 데이를 한 150명 했고요.
1: 네네네네.
0: 예.
1: 야, 하여튼 뭐.
0: 그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1: 하여튼 목사님 그 목소리예요. 하여튼 네. 그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더 많은 사모님들 섬기고 싶고 또 꾸준히 섬기고 네. 싶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지금 네. 이렇게 아주 완쾌가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목사님.
0: 네네네네. 네, 네, 네.
1: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꾸준히 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0: 사실은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 복음 전파, 이 극동방송의 유력이 얼마나 큰가를 예. 이번에 사실은 체험했어요. 제가 그 1년 한 8개월 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험하다고 하는 담도암, 취장암보다 더 무서운 담도암에 걸렸어요. 그 담도암은 많이 살면 3개월이고 거의 사는 분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삼성의료원 병원으로 이송 갔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닥터들이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랬고, 저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어요.
1: 예.
0: 그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고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지사를 통해서 막 방송을 통해서.
1: 맞아요. 그때 기도,
0: 기도 요청이.
1: 기억나요. 예.
0: 아마 전 지사에 다 갔을 거예요.
1: 맞아요.
0: 갔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는 그 어르신이 그 김장 목사님이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근데 지금도 그 기도 내용이 김장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아침 6시에 거의 2년 동안 지금도 전화로 기도해 줘요, 저한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1: 다들 궁금하실
0: 하나님,
1: 것 같은데요.
0: 하나님, 장양이 목사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세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1: 아...
0: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이 과정을 얘기하면 지금 집 붕괴하면서 이 과정을 얘기하면 다 울어버려요.
1: 예.
0: 사실은 이 간증하면 정말 울어버립니다. 사실 이 집회를 통해서 봉회를 통해서도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9월 이번 달 20일부터도 그 부산 덕전교회라고 통합집 거기 4차 집회를 하는데
1: 예.
0: 그 작년에 집회할 때도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받고 치료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4차 또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삼성의료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1: 예.
0: CT에서도 간이고 장기에 조금 점만한 것도 암세포가 안 보인다.
1: 야, 할렐루야.
0: 그리고 그 암 수치가 있어요. CA 19-9라든가
1: 예.
0: 그런 그 피검사 전체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아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1: 참, 목사님, 저희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네. 우리 장양희 목사님이 전국에서 지도 집회를 하시고 또 이런 치유의 간증들 또 치유 사역도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저희가 방송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0: 네.
1: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 3호 세미나 정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31-977-8383번 결론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극동방송 신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산 든든한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예. 극동방송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축복이지만
0: 예.
1: 또 특별히 전파 선교사가 있어요.
0: 아멘.
1: 그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그 물심 양면으로 기도로 물질로 돕는 분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간접적인 선교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들 축복하고요. 주님이 아마 큰 보상을 해주 시편 138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0: 아멘.
1: 방송 여러분 힘내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사로 충만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참 열정적인 목사님. 참 그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귀한 또 목회자 사모쌤이나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송자경 사모님 그리고 우리 네. 장영희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영희 목사님 전화 인터뷰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0: 자, 여러분 오늘 든든한 교회 연락처 이거 궁금합니다. 저도 사모쌤이나 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문자로요. 여러분이 사모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난 뒤에 교회 연락처하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좀 참여가 더 쉽겠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모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면 뭐 신청된 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 연락처를 탁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사모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터치유 진행합니다.

0: 터치유
1: 더치유
0: 터치유 더치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하나님께 선물해 주신 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의 첫날 예정 PD님
1: 네
0: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 달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건 예. 언제나 설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9월의 첫날에 스케줄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 서로만의 그 내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좀 적으면 좋겠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력이 빼곡한데 주님과의 시간을 좀 놓치진 않았었나 생각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럼요.
0: 네. 자, 오늘 터치

0: 더치유. 아, 이제 9월 첫날이어서요. 여러분, 여름입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1: 이제는 뭐 가을입니다. 가을이죠.
0: 덥긴 한데. 네.
1: 그러나 덥긴 하지만
0: 가을입니다라고 네. 할 거고요. 예정 PD님, 저희가 좀 광고할 게 터치유 더치유를 우리 8월 한 달 해봤단 말이에요.
1: 네.
0: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1: 많은 분들이 참 기다려지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많이 고백해주고 계시는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한 게 고정 코너로 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 코너를 하기로 했죠.
1: 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화요일.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예. 또 9월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티스데이입니다. 네. 화요일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
1: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아, 참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정말 함께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0: 예. 자, 9월 이제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아시겠지만 짱짱 성경 암송이 또 다음 주부터는 진행될 텐데요. 우리 박지혜님, 전순자님 잘 들어오셨고 히아스토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터치유 더치유는요, 아시겠지만 실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심방하는 시간입니다. 찾아가서 홀로 외롭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9월의 첫날에 병원으로 함께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에 사랑하는 우리 아침방송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1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내 힘 혼자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코너 이름처럼요. 오늘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를 기대하면서
0: 예.
1: 김포 좋은 나무 교회 이성현 목사님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0: 목사님,
1: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자, 오늘 줌 영상 예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0: 맞습니다. 터치유 더치유. 오늘 네. 정말 이 코너의 이름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0: 예.
2: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시작처럼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또 병원을 신방 갈 많은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1: 네.
0: 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동일한 사랑의 마음일 텐데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목사님도 아픔을 있으셨던 목사님도 아프셨었고 회복하셨던
1: 네.
0: 그 경험으로 참 그 환우들을 보면
2: 네.
0: 동일한 그 마음 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죠 목사님?
2: 예, 제가 한 13-14년 전에
0: 예.
2: 이제 지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갑상선암 말기에 이제 판정을 받고
0: 아.
2: 뭐 착한 암이라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0: 예.
2: 수술 이후에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업다운이 심해서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의 능력이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한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좋아요. 네. 오늘 그 목사님의 먼저는 짧은 응원의 칼럼, 응원의 말씀을 듣고 환우분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 새들 중에 가장

0: 이제 새 중에 왕 중에 왕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어린 그 새끼 독수리를 그 솜처럼 따뜻한 엄마의 깃털에 이제 잘 양육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 엄마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둥지를 확 밀어버리면 어린 새끼 독수리는 정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뭐가 잘못됐나? 엄마가 정말 미쳤나? 그런 만큼 그냥 한없이 절벽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미 독수리는 그날씨 그 새끼 독수리를 계속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쳐서 올라간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좀, 아, 그치, 우리 엄마가 맞지. 했는데 또그 둥지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는 뭐가 있냐? 날개가 힘을 얻고, 비로소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왕중 왕의 새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실 때는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면 용광로와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것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1: 네.
0: 네.
2: 아멘. 와, 오늘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정 PD님.
1: 네.
2: 정말 이 말씀이 응원의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갯짓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심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병실의 침대, 외롭고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하루 그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으로 직접 심방을 가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또 만나볼 분도 특별한 분이죠?
1: 네, 오늘 만나볼 분도 목사님이세요.
2: 오.
1: 병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2: 좋습니다. 이 시간 이애경 목사님을 터치유 저희가 신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혜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어떻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목사님?
3: 아, 제가 음식이에요.
2: 병실이에요.
3: 제 1인실 병실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탔어요. 네, 항암 중에.
2: 항암 중에 또그 과정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 제가 우리 이성현 목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목사님.
0: 네, 저는 병실이 아니라 그 오피스텔이나 아주 근데 좋은 그 외부의 리조트인 줄 알았습니다.
3: 제가 환자복을 위에만 지금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서요.
2: 아이고.
3: 이따가 공부 좀 줄 겁니다. 네.
0: 근데 제가 말씀 듣기에는
3: 수술 받으실 것 같은데.
0: 8년 전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네, 그 병을 앓으셨다 그래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0: 네.
3: 9년 전에 유방암을 앓았었는데,
0: 네.
3: 유방암으로 방사선 20일 끝난 날 손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터키로 그 인터컵 소속으로 단기 선교사로 나갈 때인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손끝이 변합니다. 근데 그냥 놔두래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까 손 한마디가 썩는 거예요.
0: 와우.
3: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빨리 피부과에 협진을 시켰으면 그냥 경계성 종양으로 끝났을 텐데, 그냥 놔두라 그래서 한 8개월을 놔뒀더니 손마디가 썩어서 그게 이제 2019년부터 흑색종으로 돼서 지금까지 30번 수술을
0: 와, 그러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아까 병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0: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감동이나 말씀이나 또
1: 네.
0: 주신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1: 아, 제가
0: 네.
1: 어렸을 때, 옛날에 제가 나이가 60대가 중반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0: 예. 그쵸.
1: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울대학교를 죽는다고, 이제 집에서 죽는다고 내놨는데, 저희 집 옆에 개척교회 여전도사가 저를 오산리 기도원에 데려가서, 저를 공식기도 최자실 목사님이 직접 저를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저를 3일 금식하고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교회도 모르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전도사님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병 고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대학 청중선열 시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아픔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 날에 그때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때 서원했던 걸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일반 대학을 나왔기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좋은 뭐 백석 대학이나 이런 게한게 아니고 제가 아프니까 투병 중이니까 군소 신학교에 가서 4학기를 대학원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랑 이렇게 협동목사로 있다가 또 제가 이번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을 극동방송을 만난 거예요.
2: 목사님,
0: 지난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그 간증 추모 우리 그
2: 간증 수목공.
0: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목사님.
0: 네.
1: 저는 사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그 50년 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참석했었고, 2024년 50주년 때 제가 성인으로 딸을 데리고 참석했었어요. 그때 저는 수술을 6일 앞둘 때였어요. 그 2024년 4월에는 이제 그 김장원 목사님이 상담실에서 빌리 그레이엄 50주년을 홍보하는 그때 상담실에 제가 있었고, 6월 3일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모 대학교에서 투병을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간증 수기를 쓴게 아니고 그냥 그 6월 3일날 있었던 감동을 일기로 적었다가 누군가가 그냥 간증 수기를 저한테 내는데 대상이 탄 거고, 제가 그래서 대상이 탄 거고, 그때 그 전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송옥순 PD님이 저 댓글을 달아주셨었고, 그 상담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살면서 큰 고난을 겪었어요.
2: 목사님,
1: 영적인.
2: 제가 말씀을 끊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49분까지가 사실은 정규 방송이어서 30초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1: 제가
2: 제가
1: 하고
2: 여러분,
1: 싶은 말?
2: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를 고스란히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49분 10초 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만나보고,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자, 49분 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왔고요. 목사님, 우리 이혜경 목사님, 참 이렇게 간증 계속해서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그 6일을 앞두고 말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간증이 됐고, 그 뒤에 말씀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경 목사님.
1: 이제 이미 2024 63대 6일 전에 이미 대학교에서 큰 수술하는 데는 그런 거를 듣고 6월 3일 상암경기장에서 제가 공사를 하고 다시 6월 7일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제가 그 수기 대상이 탔다고. 근데 그 촬영을 가겠다 병원으로. 근데 모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기간이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몰래 시상식장에 제 딸이랑 갔었어요. 시상식장에 가서 제가 시상을 하고 제가 그 대상 수상자가 그 자기의 어떤 원고를 읽었었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몰래

0: 나와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1: 제가 보니까 우리 이혜경 목사님 열정이 네. 있으시고 또 그 네.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또 원하시는 방향과 그 길이라면 아 하나님 저 이런 사명 이 역할 감당할게요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또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천여 명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이성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텐데 우리 네. 이혜경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올 4월에 못 산다고 어디 뭐 이제 수술도 못하고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못 산다고 아이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서 열었다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 대학병원에 갔더니 당신을 살리겠다고 해서 저를 다섯 개 과가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식혈관외과, 유방외과 다섯 개 과가 저를 쇄골을 잘라내고 갈비뼈를 잘라내고 흉부를 잘라내고 오른쪽 가슴을 다 도려내고 애가 겨드랑이를 도려내고 혈관에 붙은 암을 뜯어내서 11시간 정도 수술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저한테 삶 속에 이렇게 주셨던 고난과 역경 또 그런 아픔과 연단 속에서 저를 이렇게 빚어나가시고 제 삶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게 있어요. 다져지고 그 아픔 가운데 믿음의 신주가 굳어지고 어떤 영적인 파워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육체가 나약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갈급한 자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병원에서는 뭐 1년뿐이 못 산다, 수술을 하지만 뭐 얼마 못 산다는 그런 병원의 의학적인 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몇 개월이든 하나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주셨던 그런 권한과 연단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영적인 어떤 파워, 믿음의 심지를 저와 똑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한테 힘과 소망과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1: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위해서.
0: 암환자분들한테 당신이 아픈 거는 여러분들이 아픈 건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옆에 두고 싶어 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모든 건 하나님 뿐이 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다섯 개 과가 협진해서 수술하는 걸 우리나라에 전례 없대요. 교수들이 다섯 개 과가 협진해서 암 수술하는 건 없는데 그런 수술을 해주셨어요.
1: 좋아요.
0: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느끼고 11시간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깨어났을 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시편 118편인가 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며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를 메우고 내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어요.
1: 자 오늘 한번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2: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0: 네.
2: 그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0: 네.
2: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소천하시는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날 메시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인생은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날 정말 너무 아버님의 그 죽음과 소천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명을 다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더래요. 아까 우리 그 인터뷰할 때 장양희 목사님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0: 네.
2: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0: 네.
2: 근데 오늘 이제 이혜경 목사님 포함 또 아까 소두의 우리 장양희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치유가 보니까 그 누군가

0: 쓰시고 기록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 노트에, 작은 노트에. 그리고 또 혼자서 난 옆에 누가 계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어떤 인사이트가 왔냐면, 아, 지금 하나하나의 모든 삶을 우리 예경 목사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병실에 네. 일정 속에서는 아니지만 노트에 기록하시고, 저도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도 대화하신 것 같고
1: 네.
0: 이게 우리는 죽음이나 천국이 우리의 인생 이운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내 주 네. 예수 모든 것이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아멘.
0: 그래서 이혜경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2: 아멘.
0: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동이 왔었습니다.
2: 아멘, 아멘.
1: 아, 저 기도하기 전에 수술하신 교수님이요.
0: 네.
1: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저 사실을 혈관에 암이 너무 붙어서 못 산대요. 힘들대요. 수술해도.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사고 따끈따끈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아직 그만큼도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사명을 조금만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Their mission ends, their life ends.
0: 어허.
1: 그 말이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 어허. 당신은 사명이 있다 하니까 교수가 그런 말씀.
0: 그분이 크리스탈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1: 모르겠지만 말씀. 서울대 안성일 신장 이식혈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수술을 그분한테 해당된 시간이 한 시간 반이었는데
0: 네.
1: 두 시간 반 동안 제 혈관을 굉장히 열심히 해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0: 죄송합니다.
2: 자,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더 막 나누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한정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네.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혜경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보고 듣고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8편에 마지막 그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셨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3: 아멘.
0: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3: 아멘.
0: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2: 아멘.
0: 주님, 사명 따라왔다가 사명 끝나면 떠나가는 인생인데 사명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3: 아멘.
0: 오늘 방송을 듣고 또 보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오늘 명확히 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집어 던진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안에 영적인 날개가 솟고
3: 아멘.
0: 하나님의 사명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병상의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힘을 보급받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2: 아멘.
0: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쳐올라간 것 같이 오직 여호와의 새 힘으로 충만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2: 아멘.
3: 아멘.
0: 자, 우리 목사님 아픈 부분 꼭 지금 기도가 필요하면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이 애경에게, 오늘 병든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3: 아멘.
0: 예수님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3: 아멘.
0: 우리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소같이 뛰놀리라. 만약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아멘.
0: 이후에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아멘.
0: 아멘.
2: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터치유 터치유. 오늘 이혜경 목사님 제가 보니까 밤을 새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방송 시간이 또 한계가 있네요. 오늘 귀한 연결 감사하고요. 우리 김포 좋은 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또 터치유 터치유. 저희는 또 한 달 뒤에

0: 한우들을 향해 우리 같이 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0월달에 뵙겠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Mm-hmm.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네팔의 산사태 소식부터 전세 사기 같은 기가 막힐 일들까지 이 삶의 폭풍우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친 비바람이 비켜가지 않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있고 또 나를 안아줄 따뜻한 품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혹시 이 아침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힘겨우시다면 주님은 여전히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손을 잡고 오늘 아침도 힘차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날 굿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요.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선택을 고민하곤 합니다.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내 힘과 오기로 거칠게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멀리 도망쳐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 힘으로 버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선택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늘 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힘으로 폭풍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또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혹시 지금요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주님 품으로 더 깊숙이 숨어드는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찬송가 스토리로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한 후에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만나보시죠.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쓴 윌리엄 워커트 쿠싱 목사님은 미국 뉴욕 일대에서 27년간 신실하게 목회를 이어가던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1870년 16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삶에 치명적인 비극이 찾아옵니다. 성대 마비와 후두 질환이 찾아오면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50세의 나이에 설교자로서의 삶이 끝난 쿠싱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 제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강단에서의 말 대신 종이 위에 글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73세가 되던 1896년, 지난날 자신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켜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시편 17편 8절과 91편 4절 말씀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목소리를 잃고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에 멜로디를 붙인 인물은 당대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곡가이자 무디 전도단의 음악 감독이었던 아이라 생키였습니다. 생키는 쿠싱 목사님이 보낸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 빙엠이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웅장한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2: 1896년 발표된 이 찬송은 대중집회에서 전파되자마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학교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이 찬송을 부를 정도로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다. 2절 가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치료약 내게 없어도 주 날개 밑에서 참 쉼 얻으리. 이 구절은 의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복구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와 고통을 겪었던 쿠싱 목사님의 실제 경험이 그대로 투영된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이나 사람의 위로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안식처가 바로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의미입니다.
1: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질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언어가 막히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사람의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날개, 그 따뜻한 그늘 아래에서 오늘 당신만의 안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화요일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주 날개밋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찬송이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십시오. 0183번님이요. 지난주 찬송가 콘서트 정자영 교수님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하시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6306번님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진 못했는데 중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중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유튜브 검색하시면 찬송가 콘서트 실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하루, 예배의 한 주 보내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0009번님 활기찬 갓모닝 덕분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옹기장이 찬양 콘서트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중계 링크 보내드렸고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 감사와 기도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노기근 집사님 오늘도 감사가 넘칩니다. 1070번님 피디님 요즘에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오프닝 메시지가 저를 위로하는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말씀만 해서 하나가 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 날개 밑 편안히 쉬는, 오늘도 주님 날개 밑으로 피해서 그 주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본문으로 절망의 옥에서 길어올린 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 마메르틴 감옥이 실존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로마의 감옥의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상부 감옥이 있고 하부 감옥이 있는데 카르케르라고 하는 상부 감옥은 좀 살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부 감옥. 거기는 내려가는 계단도 없어요.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죄수를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환기도 안 되고 화장실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발이 착고에 매어 있었다. 착고라는 것이 죄수들 못 도망가게 발목에다가 묶어놓은 어떤 쇠고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고 1번 구멍에 발 하나 집어넣고 5번이나 6번 구멍에 나머지 발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벌려버려요. 강제로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허벅지에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을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자지도 못하게 만드는 고문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냄새나고 어둡고 축축하고 또 춥고 냉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며 또 발은 착고에 메어있고 온몸은 낮에 라브디조 몽둥이로 두드러 맞았잖아요.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한밤중에 깨어서 아 하고 비명을 질러도 이상할 일이 아니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이상할 일이 아닌데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그 비참한 옥에 던져졌을 때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 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극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요. 본문 말씀을 25절 시작.
2: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1: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옥터가 흔들리지도 않았고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사슬이 다 풀린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악취가 나고 여전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바울.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언제 찬송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찬송을 하십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마석강이 있거든요. 이 마석강에 이제 석양 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쉬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훈련하고 야외 전투 훈련하고 이제 잠깐 쉬는 건데 중대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야 우리 노래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군가 일발 장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것도 무슨 노래를 불렀을 것 같으세요? 해점은 소양강에. 그 빼놓을 수 없죠. 해점은 마석강에가 아니라 소양강에. 그 다음에는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윤수일의 아파트, 바라바라바 하면서 아주 흥이 나죠. 그리고 이문세의 붉은 노을. 막 이런 거 부르고 막 한참 거의 분위기는 부흥회예요. 그냥 막 한참 막 달아오르는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어이 손일병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 노래 잘 부른다던데.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졸지에 제가 이제 서가지고 중대의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해저문 소양강 부르다가 제가 무슨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집어치워라!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내

0: 사랑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중간에 제지를 안 해요. 그렇게 끝까지 불렀어요. 왜 제가 찬양을 했을까요? 비 내리는 호남선 위에서 아름다웠잖아요. 이 마석강에 제가 지금도 그 강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정말 예뻤어요. 붉은 노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정말 지쳐있는데 마치 우리를 위로하듯이 하고 내리는데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노래가 나온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아름다운 것에 압도가 되거나, 야고보서도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0: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1: 찬송할 지니라.
0: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해야 돼요? 즐거운 사람. 마음에 지금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나오죠.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찬송이 나오는데요. 뭐 휘파람도 나오고 허밍도 나오고 뭐 있는 가사 없는 가사 뒤죽박죽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나와요. 기분 좋으니까, 기쁘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세사들이 다 풀어졌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도 못 돌리겠어, 아파가지고. 다리는 찢어져가지고 눕지도 못하겠어요. 목이 마른데 물 좀 달라가고 싶은데 그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사랑하는 열린베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찬양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답답하지만, 여전히 나는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딱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게 참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이게 이렇게 딱 받아들여져요. 이게 뭐냐면, 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버리시는구나. 이게 찬양의 능력이요. 이게 찬양의 영광이요. 그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문도 다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경제의 문이며 건강의 문이며 관계의 문이며 영적인 문이며 어떤 문이든지 당신의 모든 문들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해요. 깔끔하잖아요. 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앞에 제가 사로잡힌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보니까 바울은 이걸 기대하고 찬송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실라와 함께 찬양하면 옥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찬송을 왜 하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왔다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섬치는 요정을 낫게 했어요. 아, 딱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이 마게도냐로, 이 빌립보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첫 포문을 여는 역할이 바로 나였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에서 이쯤에서 내가 잡혔고, 내가 여기서 옥에 갇혔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아, 내 역할과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감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라고 하면 그냥 진저리가 나고 교회를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싸잡아서 욕하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울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사울한테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좀 이렇게 근실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바나바가 이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랑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이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오는 거, 아니 수리의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 그런 열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성령님이 바울과 바라바 두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안수하고, 교회가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바라바와 헤어지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누구랑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왔던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도 받게 하시고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에 가서 서기오 총독을 회심시키잖아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얼마나 많은 회심자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거기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해서 아, 하나님은 나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하게 하시고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빌립보,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될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 겨우 이러려고 저를 이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게 뭔데? 고작 루디아와 그의 가족 회심시킨 것밖에 없는데 나 아직 교회도 개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저를 여기서 데려가요? 하나님, 저 아깝지 않으세요? 저 좀만 더 두시지, 저를 좀 구해주시지 라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옥에서 과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해보니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내 영혼의 본향,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이 요정의 주인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다 가둬버렸다고 이를 갈거나 분해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환경이나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만하니까, 찬양할 만한 환경이니까, 물론 당연히 찬양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그럴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찬양을 할 기분이 아니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기도를 드리죠.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내가 이 마게도냐에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며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봄날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찬양의 능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잖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오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악신이 떠납니다. 찬양의 능력이죠. 또 요사밧,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난 거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왕으로서 외국의 다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해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죠. 큰 위기죠. 암몬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사밧의 입장에서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참 겁이 나죠.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사밧 왕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싸움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요. 성가대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복을 입혀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가 있으면 군대 바로 앞에 최선봉에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순서가 보세요.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한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앞에는 암몬 연합뿐이에요. 여전히 앞에는 사울의 악신이에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요사밧은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마치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찬양만 들으면 벌써 싸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직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고 먼저 찬양할 때 암문 연합군이 무너지며 먼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성도들도 옆에서 같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바울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뭐 찬송가를 불렀을지 복음성가를 불렀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초기 기독교 성도들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지.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앞에는 적군이 있고 여전히 앞에는 악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는 뭐가 있대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졌대요? 포도나무가 무성해졌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졌다냐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고 포도나무 때문도 아니고 감람나무 소출 때문도 아니에요. 연봉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한 절 더 남았어요. 19절에 마지막 절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왜 나의 힘이십니까? 옥문이 열렸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졌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 무화과 나무가 상관없이 포도나무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이 옥문이 열리는 힘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힘보다 오늘 당신이 그 깊은 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이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족쇄가 풀리는 힘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 주님은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은혜며 이것이 옥문이 열리면 물론 좋겠지만
옥문이 열리면 너무 좋겠지만 옥문이 열리지 않아.

지났더라도 여전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바로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날 동안 또다시 어떤 고난의 수렁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발과 같이 사슴의 발이 뭐죠? 높은 절벽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게 사슴이잖아요. 절벽에서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절벽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게 아니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걸음,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힘이 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힘주셔서 옥문을 열어주셔도 좋겠지만 설령 오늘 당장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음까지 묶이고 찬양까지 묶이고 기도까지 묶이고 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림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림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9월이 시작됐어요. 9월에는 아주 흥미로운 천문학적 순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추분입니다. 추분 무렵에는 태양이 적도 부근을 지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균형을 위해 살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커져서 가족도 건강도 내 마음도 뒤로 밀리고, 어떤 날은 걱정 하나로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균형은 모든 것을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 갖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바쁜 날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일이 나를 끌어가지 않고, 형편이 조금 기울어져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되죠. 오늘 아침